0: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태양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6: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0: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 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 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공회전하지 않기,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사는 우리나라야.
2: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1: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2: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3: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행.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0: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4: TBS 교통정보.
5: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사고가 많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전 방면으로 논산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화재가 난 승용차 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가 많이 나고 있어서 더욱 주의해서 지나셔야겠는데요. 뒤로 2km 구간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면 여주분기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화물차의 추돌 사고로 4km 구간 밀리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면 성남 요금소 부근 3차로에서도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안성 방면으로는 포곡 1터널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과천대로 과천시계에서 사당역 방면 9시부터 집회가 있는데요. 이후 남태령 고개 우면 삼거리 교대역을 거쳐 올림픽공원 3번 출구 앞까지 행진이 있겠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에르웍스.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0: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4: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5: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자, 내 운전

0: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1: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2: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1: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3: TBS 교통정보
4: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세종대로 숭례문에서 서울역 방면 서울역 광장 내 집회가 있는데요. 집회 후에는 12시 30분부터 숭례문 교차로 한국은행 앞 교차로를 지나 광교 청계 남로를 거쳐 이스라엘 대사관 건너편으로 두 개 차로 이용한 행진이 있겠습니다. 도심 내에 또 오늘 행사가 많은데요. 동대문 페스티벌 행사로 인해 장안로 우리은행 장안지점 앞에서 장안동 사거리 양방면 자정부터 전면 통제가 되고 있고요. 강남 페스티벌로 도산대로 학동사거리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양방면 또 이태원로 녹사평 교차로에서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구간도 이미 통제가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방면 계양 부근 4, 5차로에서 승용차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소래터널에서부터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6: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3: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4: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3: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4: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3: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4: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3: 자전거 낙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 등과 후미 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4: 무슨?
3: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2: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0: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1: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2: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3: TBS 교통정보
4: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잠시 후 12시에는 마루니에 공원 앞에서 집회 후 행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종로 5가 1가를 거쳐 종로구청 입구 교차로까지 2개 차로로 이용한 행진이 있겠습니다. 세종대로 송내문에서 서울역 방면 서울역 광장 내에서도 집회가 있는데요. 12시 30분부터는 송내문 교차로 한국은행 교차로를 지나 광교 청계남로를 거쳐 이스라엘 대사관 건너편으로 2개 차로 이용한 행진이 있겠습니다. 강변북로 구리방 면 양화대교 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로 가양대교에서부터 밀리고 신월 여의 지하도로 서울 방면 신월 나들목 1km 정도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사고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면으로도 춘천 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이일대 정체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나 티봉인데요. 서울은 하나일까요? 아침에 서울, 밤에 서울. 서울 사람의 서울. 서울에 처음 온 사람의 서울. 같은 도시인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오늘 그 답을 열어봅니다.

0: 네, 브라운 아이드 소울 브라운 시티로 서울 언박싱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TBS 보도본부의 곽자영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첫 방송을 드디어 시작을 했는데 TBS 보도본부 기자들 3인 3색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첫 방송 제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 보도본부 문숙희 기자가 진행을 해줄 거고요. 저희가 한 주씩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게 되고 조주영 기자가 또 좋은 주말 코너를 맡아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제 티봉이가 저에게 오늘의 서울이 담긴 상자를 주고 갔는데요. 의미심장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서울은 하나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서울은 하나일까요? 아니면 두 개? 여러 개? 제 생각에는 이 서울에 사는 시민들의 수만큼 서울이 존재하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서울이 다르고 또 우리 PD님이 경험한 또 서울이 다르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만의 서울이 궁금해서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 언박싱, 오늘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동네에서는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 서울시 정책이 내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시민들은 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몰랐던 서울의 사람과 또 공간은 무엇인지, 오늘의 서울을 함께 언박싱, 이렇게 살포시 열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언박싱하고 있는 하루도 이야기 나눠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송은 100원이 듭니다.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축하도 해주시고 또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또 어떤 얘기도 좋으니까 사연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방송 TBS 시민의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너튜브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5: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서울시.

이번 주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에서 출발해 그래서 이게 시민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까지 짚어주는 오늘의 서울 언박싱 브리핑 시작합니다.

집들을 모았더니 기다림의 시간도 줄었다. 서울시가 2022년 도입한 모아주택의 첫 준공단지가 나왔습니다. 광진구 한양연립이 첫 사례인데요. 재개발 면적 기준인 만 제곱미터에 미치지 못했던 소규모 노후 저층 주거지 99세대가 215세대 한강뷰 아파트로 탈바꿈하고 지난달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한강버스 다음 정거장은 차등요금입니다. 한강버스 차등요금제를 검토 중인 서울시가 주말과 공휴일 일반 요금을 기존 3,000원에서 6,000원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시는 시민 의견을 종합하고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서 내년 4월부터 바뀐 요금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강에서 즐기는 한 끼 이번 가을엔 조금 가벼워집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서울 배달 플러스 땡겨요를 이용하는 시민은 11개 한강공원 배달존에서 배달 음식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말까지 온라인 서울사랑 상품권 결제 페이백도 기존 5%에서 10%로 늘어나고요. 1인당 월 구매 한도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네, 오늘 서울 언박싱 브리핑 세 가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많은 분들이 벌써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앱과 톡 사이로 서울을 언박싱할 때 설렘을 그대로 제목에 녹여놓으셨군요. 기대하겠습니다. 참신한 서울의 소식, 서울은 세계입니다. 라고 저희 응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장현수님, 김병민 전 서울 부시장님 나오신다던데요. 라고 또 기대해 주셨는데 저희 준비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박싱 해드린 세 가지 소식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아주택. 1호잖아요. 모든 1호가 갖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도 이제 오늘 1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심이 매우 집중이 됐습니다. 노후된 저층 주거지는 사실 대규모 재개발이 좀 어렵기 때문에 소규모 정비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이런 지역에서 인접한 여러 주택을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을 하는 게 이제 서울의 소규모 정비 방식 모아주택인데요. 이 한양 연립 일대는 통합심의 이후에 8개월 만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년 6개월 만인 지난달 8월에 준공이 됐거든요. 지난 8월에 준공이 됐는데 사실 이 대규모 재개발 방식이었다면 통합심의부터 준공까지 8년 이상 걸렸을 거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근데 전문가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주민들이 아무리 합의를 빨리 한다고 해도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속도가 빠른 건 사실인데 도시 전체 기본 계획을 좀 제대로 짜고 가야 난개발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서울에서는 현재 168곳에서 모아주택 조합 설립을 완료했고요. 이 중 14곳에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 호를 착공해서 시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아서 못 바꾸던 서울을 이제는 작게 모아서 바꾸게 된 겁니다. 집을 바꾸는 방식이 좀 달라졌다면 서울 오가는 방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한강버스 얘긴데요. 한강버스 타봤다는 분도 계시고 아직 못 타봤는데 또 벌써 요금이 오른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개통된 한강버스가 1년에 맞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는 단일 요금 체계로 운영이 됐는데요. 주말과 공휴일에 나도 한번 타볼까? 이런 시민들이 집중되면서 대기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진행할 문숙희 기자가 지난 주말에 이 한강버스를 타러 갔다가 1시간 대기를 해서 탔는데 다시 돌아올 때도 1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다른 대중교통수단으로 돌아왔다는 이런 불편한 또 사연도 전해줬는데 이렇게 시민 불편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약제 도입도 거론이 됐거든요. 여기에 또 내년까지 운항 결손액이 약 135억 원으로 추산되면서 서울시가 이 요금 체계를 좀 손본다는 건데요. 주말이나 공휴일에 이용하는 시민들 또 사전 예약을 통해서 이용하는 시민들 뭐 이런 이용 수요와 서비스 형태에 따라서 요금을 좀 달리 적용하는 차등 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평일의 2배인 일반은 6천 원
청소년은 3,600원, 어린이는 2,200원으로 조정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2028년 한강버스 수익은 아 너무 비싸서 안타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지금과 비교해서 약 9억 3,200만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내년 4월부터 바뀐 요금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말에는 한강도 붐비고 한강버스 요금도 달라진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강만의 매력을 또 우리가 안 즐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절약할 수 있는 다른 좀 루트를 좀 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한강에서 즐기는 한끼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잘하면 인상된 버스 요금 3,000원보다 여기서 더 많이 충당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즘 날이 좋아서 한강에서 배달음식 시켜 먹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한강에 밤에도 가보면 오토바이가 정말 쉴 새 없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오늘부터 11개 한강공원에 있는 17개 배달존에서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바로 서울배달 플러스 땡겨요. 가을 맞이 특별 할인인데요. 이번 할인은 한강 배달존 확대에 맞춰서 진행이 됩니다. 지난 8월에는 여의도와 뚝섬, 망원한강공원, 이렇게 3개 공원에서만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양화, 광나루, 잠실, 반포 등 17개 배달존으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일단 앱은 똑같아요. 땡겨요 앱 있으시면 다운받으시면 음식 수령지를 행사 대상인 한강공원 배달존으로 설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2만 5천원 이상 주문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3천원 할인 쿠폰 받을 수 있거든요. 이 3천원 작지만 저희에게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꼭 받으시고 또 여기다가 서울사랑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에 따라서 추가 환급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기억하시고 알뜰한 가을 또 즐거운 가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공공배달 앱, 이제는 시민의 주말 풍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네, 오늘의 서울 세 가지 소식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다음 주에도 서울의 변화를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언박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송은 100원이 드는 샵 0951.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한 줄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 서울 언박싱을 만드는데 큰 양분이 됩니다. 그럼 이제는 여러분의 주말 계획을 책임지는 좋은 주말 쪼주연 언박싱하러 가보겠습니다.

0: 네, 이번 주말에 뭐하지 하는 아주 명확한 질문에 조 기자가 응답합니다. 좋은 주말, 조지연. 깜찍이 조지연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이렇게 옆모습을 또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굉장히 새롭습니다.
1: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너무 새롭고 네. 또 시그널이 너무 귀여워서.
0: 맞아요. 너무 잘 어울려요. 조지연 기자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깜찍한 조 기자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TBS 시민의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너튜브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조은지연 조주연 코너명만 들어도 너무 짐작이 가긴 한데 어떤 코너인지 직접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 제가 이 라디오 스튜디오에 굉장히 오랜만에 앉아본 것 같아요. 기존에는 제가 새벽에 했던 라디오를 켜라 라든지 저녁에 했던 서울 플러스에서 뮤지컬, 연극 이런 공연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이젠 문화 전체로 확장을 합니다.
0: 네, 사실 저희 이제 문화 요정이거든요, 조주연 기자가.
1: 요정도 됐나요?
0: 네, 근데? 문화 요정으로 제 자리를 잡았는데 어떤 거 문화 전체로 확장을 한다고 하면 더 알찰 것 같아요.
1: 네, 서울에는 좋은 곳이 정말 많고 좋은 행사도 많죠. 근데 막상 가려고 하면 은근히 잘 못 고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골라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그쵸? 했는데 네네. 그래서 제가 좋은 주말을 보내실 수 있는 곳을 딱 집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너를 들으시면 이번 주말에 어디 갈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 보고 즐길 거리가 참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전해주시나요?
1: 당연하겠지만 장소는 서울이어야 하고요. 네. 최대한 해당 주말에만 즐길 수 있는 한정판 행사로 뽑아보려고 합니다.
0: 이런 한정판 좋습니다.
1: 네. 네. 또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거나 너무 비싼 금액은 후순위로 두고요. 또 같이 가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아이와 갈 만한 곳, 부모님 모시고 나들이 할 만한 곳, 연인 또는 나 혼자 즐길 만한 곳 다양하게 추천해볼 예정입니다.
0: 네, 올가을 어떻게 즐겨볼까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조 기자가 심혈을 기울여 수집해온 좋은 주말 계획들 차곡차곡 언박싱 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언박싱입니다.
0: 네, 두둥.
1: 네, 저는 서울의 매력 중 하나가 경복궁, 종묘 이렇게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다라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0: 네.
1: 그래서 가을의 정취와 함께 한국의 정서를 듬뿍 느낄 수 있는 축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이번 일요일이죠. 정조대왕 능행차입니다.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참배하기 위해 어머니 혜경궁 홍씨와 함께 한양에서 화성까지 긴 여정을 떠났는데요. 그 여정을 재현하는 행사입니다.
0: 와, 정말 긴 여정인데 사실 그 당시에 서울에서 화성까지 가려면 걸어서 가는 거 사실 저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의 거리일까요?
1: 오늘날 지역명으로 말씀드리면 서울, 안양, 군포, 의왕, 수원, 화성에 이르고요. 총 31.8km. 이 중 경복궁에서 노들나루 공원까지 서울 도심 구간만 7.5km 정도 됩니다.
0: 와, 네.
1: 그래서 사전 신청을 받았던 시민행렬 포함 4천여 명과 말 108필이 참여해서 당시의 장엄한 행렬을 재현할 예정입니다.
0: 진짜 말이 108필이 같이 네. 걷나요? 와, 이 정조대왕의 효심의 행렬 함께 보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랑 함께해도 좋고 아이와 함께해도 너무 좋은 역사 교육 현장이 될 것 같은데요.
1: 너무 좋죠. 다만 도로에는 내려오지 마시고 안전하게 인도에서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중간중간 퍼포먼스도 있어서 소개해드릴게요.
0: 네.
1: 행렬을 시작부터 즐기고 싶다 그러시면 4일 일요일 아침 8시 반 일요일 아침 8시 반 경복궁으로 가시면 됩니다.
0: 와, 정말 빠른데요. 아침 8시 반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야겠는데요.
1: 네, 부지런한 자는 출궁의식과 수문장 교대팀과 취타대 합동 무대를 보실 수 있습니다.
0: 네.
1: 이어 시청역 서울역 지나서 숙명여대 입구에서 용산역 즈음 그쪽에서는 봉산탈춤 공연이 있습니다.
0: 와.
1: 그리고 이어서 노들섬 지나 노들나루 공원에 다다르면 능행차에 도착을 알리는 취타대의 연주가 펼쳐집니다. 워낙 행렬이 길다 보니까 시간은 좀 유동적일 것 같긴 한데요. 한 11시 반, 12시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와, 몇 시간을 걸쳐서 이제 숙대 입구 용산역 지나 노들섬, 노들나루 공원까지 가면 그 근처에 또 더 볼 거 없을까요?
1: 노들섬 노들나루 공원인데 정말 많죠.
0: 그쵸. 뭐가 네.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1: 아까 역사교육 현장으로 정조대왕 능행차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역사 강연도 열립니다. 역사
0: 해주시나?
1: 강사 최태성 선생님께서 해주시고요. 또 정조대왕을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 왕도여민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노들섬에서도 노들나루 공원에서 펼쳐지는 능행차 퍼포먼스를 실시간 중계로 또 보실 수 있습니다.
0: 네.
1: 노들나루 공원에서는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에게 미음상을 올리던 장면을 재현한 미음다방 퍼포먼스와 격쟁 퍼포먼스가 펼쳐집니다.
0: 이게 이제 가을에 이 차가운 공기를 이제 마시면서 이 정전
1: 네, 너무 좋을 것 같죠.
0: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마음도 좀 찡할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가 되고요.
1: 네, 동작구에서 또 이 도심 행렬과 연계해서 정통 문화 한마당을 또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 체험 콘텐츠들이 저는 좀 좋아 보이는데. 전통 탈 비누와 자개 무드 등 단청 모양 키링, 팽이 만들기 등 체험도 있고 활쏘기, 제기차기, 윷놀이, 투호 이런 민속놀이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0: 아, 네. 역시 아이들과 함께 가면 이런 뭐 키링 만들기, 팽이 만들기, 체험 활동 이런 거는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 필수 코스입니다. 이런 학부모님들 주목해 주시고요. 이 밖에 또 전해주고 싶은 행사 있을까요?
1: 이건 조금 더 활동적인 아이들과 함께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 네. 행사인데요. 한강 풀풀 가을 운동입니다.
0: 와, 한강 풀풀. 이름부터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데요. 풀풀 뛰어다니는 건가요?
1: 한강 풀풀은 그 7호선 자양역 3번 출구로 나오면 가까운 복합 문화 공간이에요.
0: 네.
1: 그 플레이 플레이스. 이 뜻입니다. 풀풀은.
0: 플레이 플레이스의 줄임말.
1: 네.
0: 자양역 3번 출구로 나오면 있는 한강 풀풀.
1: 네. 네. 각종 체험 공연 프로그램부터 미디어 아트, 휴게 라운지, 수달 놀이터까지 이제 복합 문화 공간 테마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가을 운동회가 열리는 거고요. 무려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0: 와,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1: 네.
0: 아이들의 에너지를 빼기에 정말 적합한 시간입니다.
1: 너무 즐거울
0: 네.
1: 것 같죠. 박터뜨리기, 림보, 신발 던지기 이런 친숙한 운동의 종목부터 50m 장애물 코스에도 도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0: 아, 50m 장애물 코스라 사실 50m 이제 그냥 뛰는 것도 좀 어렵거든요.
1: 네, 이번 행사의 대표 프로그램인데 청담대교 하부에 설치되는 50m 규모의 종합 장애물 바운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자유롭게 장애물 코스를 체험하실 수 있고요.
0: 네.
1: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는 기록에 도전하고 상품도 있는 풀풀 드림팀 대회가 3일 매일매일 열립니다.
0: 와, 풀풀 드림팀. 예전에 그 드림팀 하니까 저희 이제 출발 드림팀 이런 거 좀 생각나거든요. 그런 거 비슷한 건가요?
1: 목소리가 왜 점점 작아지시죠?
0: 아주 좀 이렇게 위축됐는데 네, 뭔가
1: 살짝

0: 받아실 수 있어요.
1: 특별 공연도 있고 또 피크닉 존에서 피크닉 매트도 대여하실 수 있으니까 휴식을 취하실 곳도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쪼 기자 덕분에 풍성한 주말을 좀 잡을지 이제가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가을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주는 주말 계획 큐레이터 조지원 기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할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거쳐서 서울관광재단 대표가 된 김병민 대표 만납니다. 기대해주세요.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3: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산은 우리나라야.
6: 조심해. 낭떠러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3: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

0: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1: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2: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3: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1: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4: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1: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4: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1: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4: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1: 자전거 낙상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 등과 후미 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4: 무슨?
1: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3: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5: 빤대기 빤대기 빤빤대기 대기
6: 유통 빤대기
5: 끓여 먹어도
7: 볶아 먹어도
5: 그냥 먹어도
7: 고소하고 실속 있고
5: 어디서나 간편하게
6: 빤대기 빤대기 빤빤대기 대기 유통 빤대기
8: Do you know 김치?
5: 김치?
8: 너무 매워?
5: BTS?
8: 오, 나 BTS 알아요.
5: Do you know 손흥민?
8: Do you know Seoul?
9: 네, 우리는 서울을 매일 보고 살지만 정작 서울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서울을 움직이는 자리에서 서울을 바라봤던 사람, 이제는 서울의 매력을 세계 알리는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거쳐서 서울관광재단 대표가 된 김병민 대표. 오늘은 그가 알고 있는 서울을 저희가 한번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 아, 네, 반갑습니다. 두유노 서울.
10: 일단 먼저 축하드립니다.
9: 아, 예. 저희가 먼저 축하드려야 되는데.
10: 이렇게 방송을 진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저랑 그 당시에 얘기하고 나서 실제 방송 이루어지기까지 채 얼마 시간이 걸리지
9: 맞아요.
10: 않았거든요.
9: 저희가 정말 어떻게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야 될지 없는 예산 안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많이 하고 또 많이 또 회사에서 또 도와주셔서 이렇게 또 할 수 있게 됐고 많은 분들이 또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사히 서울 언박싱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10: 축하드립니다.
9: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10: 네, 고맙습니다.
9: 또 근데 누구한테 가장 많이 축하를 받으셨는지 궁금해요.
10: 관광재단 대표로 임명되고 난 다음 그 저희 재단 직원분들이 대표님이 오시고 나서 5만 대에서 연락이 온다. 같이 협업을 좀 하자고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서울 관광이 지금 세계적으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시기잖아요.
9: 맞습니다.
10: 그래서 관광재단에 제가 가겠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난 다음에는 여기저기서 같이 협력하자는 얘기들이 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하보다는 함께 일을 좀 해보자. 아, 아니요, 저는 끌리지 않고 있고.
9: 벌써 찾고 있는.
10: 그 첫 번째가 TBS 것 같은데.
9: 맞습니다. 네. 저희 또 흔쾌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1호라는 또 상징적인 게스트로 출연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서울 언박싱 초대 Do you know 서울? 오늘은 김병민 서울관광재단 대표를 모시고 또 관광객에게도 서울 시민에게도 좋은 서울을 언박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0951이나 TBS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터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은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서울을 바라보셨고 또 G3 서울기획위원회에서 서울의 미래를 그리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는 서울관광재단 대표로 또 자리에 옮기셨습니다. 자리가 달라지면서 서울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0: 그 제가 한 2년 정도를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있었는데요. 네. 부시장으로 있을 때는 매일매일 서울에서 일어나는 5만 일에 대한 걱정과 고민, 여기에 대한 대응이 하루를 다 지배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그 비 피해가 어디에 쏟아지진 않을까. 네. 노심초사, 눈이 오면 제설 대책으로 교통이 막히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버스 파업을 한다 그러면 그때 대체 교통에 관한 네. 문제, 5만 일들에 대한 고민, 걱정이 매일매일 하루를 같이 지배하고 지냈는데, 관광재단 대표로 오고 나니까 그때 가졌던 모든 일들에 대한 경험이 다 관광으로 지배하게 되더라고요. 어. 버스를 만날 때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버스를 탔을 때 좀 불편하진 않을까? 이 버스를 활용해서 좀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 수는 없을까? 또 이 한강에 가서 한강 버스를 탈 때면 그 우리 국내 시민들뿐 아니라 외국인들이 더 즐겁게 한강 버스를 네. 이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등등. 아무튼 이 모든 제가 했던 서울에 관한 경험들을 관광에 녹일 수 있으니까 저 개인적으로 매우 행복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1: 뭔가 이제 한 발 물러나서 좀 편한 마음으로 예. 서울을 좀 디자인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0: 그럴 수도 있고요. 딱 한 공간에 집중해서 그동안 쌓았던 경험들을 다 녹여낼 수 있겠다. 네. TBS도 제가 서울시에 있었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함께 논의하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TBS가 T가 교통으로 되죠. 트래블.
1: 트래블. 아, 벌써 저희가 트래블로.
0: 네, 아, TBS랑 관광으로 어떻게 엮을 수 있지?
1: 맞습니다. 그
0: 모든 일들의 마지막 종착지를 관광으로 다 엮게 되는 네,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1: 네. 좋은 협업 저희도 기대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취임하면서 어쨌든 서울만의 이 매력과 콘텐츠를 세계에 알리는 도시 브랜딩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서울은 이미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도시잖아요. 그런데도 네. 서울의 지금 가장 필요한 도시 브랜딩 뭐가라고 보십니까?
0: 저는 서울의 일상의 매력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그 일상의 매력을 강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때라고 봐요. 네. 얼마 전에 이 뉴스에 소개됐던 외신 보도 때문에 서울도 한번 들썩였던 적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1: 뭘까요?
0: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서울은 해외 거주 대학생들에게 새로운 팔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유학온 유학생들에게 가장 살기 좋고 매력적인 도시로 서울이 우뚝 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파리처럼 그 안에서의 일상, 파리 시민들처럼 사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시기가 있었다면
1: 맞아요.
0: 이제는 서울 사람처럼 생활하고 지내는 게 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로망이 돼버린 거죠. 그 일상에서의 매력을 온전하게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기 때문에 외신도 그 정도의 반응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서울에 찾는 관광객들이 과거와는 이 관광의 패턴 그리고 이 유형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물밑듯이 온 외국인들에게 진짜 서울의 일상적인 매력을 우리가 더 어떻게 강화하고 알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1: 안 그래도 진짜 뭐 버스를 타도 지하철을 타도 서울 시민들처럼 계시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0: 버스에 정말 많은 네. 외국인들이 요즘 탑승하고 있죠.
1: 맞습니다. 그분들에게 서울의 일상을 보여주는 그런 도시 브랜딩. 네. 너무 그러니까
0: 예전에는 관광버스 중심으로 그 단체 관광객이 있다면 네. 이제는 그렇게 찾기 좀 어렵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분들이 지하철을 타고 여행을 하시다가 이제는 지상으로 올라와서 버스를 타기 시작했다는 타고. 거죠. 근데 버스를 저도 가끔 탔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아직 친숙한 공간이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서울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아, 여기에서 관광지들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핵심 노선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버스 노선 중에서 정말 외국인 관광객들이 꼭 와봐야 될 때를 한 10가지 정도 버스 노선을 선정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그런 노선들에는 집중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친화적인 콘텐츠들을 네. 막 집어넣어서 버스를 좀 꾸미게 되면 훨씬 더 재밌는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저희 재단 직원분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취임한 지 한 2주 정도 됐는데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1: 대표님 워낙 아이디어가 많으셔서 이런 네.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가면 정말 이런 서울에 딱 알맞는 도시 브랜딩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완성이 될 때가 올 거라고 네. 저는 믿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그러면 G3 서울 플랜이 사실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이랑 시민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걸 목표로 했잖아요. 김 대표님은 그 기획을 또 총괄하기도 하셨고요. 네. 그렇다면 글로벌 탑3 서울을 만드는데 관광이 왜 중요할까요?
0: 저희가 도시경쟁력이라고 하면 도시경쟁력의 평가는 여러 지표들이 있습니다.

0: 입니다. 거기는 교통, 경제, 문화, 주거, 그리고 안전 이런 이슈들이 다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총합은 결국 내 삶의 질이 올라가는 가장 살기 편한 도시가 된다면 그게 도시경제학이 올라가는 지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한 다양한 작업들을 지난날 G3 서울기획위원회에서 해왔던 일들인데요. 그럼 거기 관광이 왜 중요하냐. 아무리 우리가 지표상의 순위를 높이기 위해 점수를 조금 조금씩 높여나가더라도 실제 서울을 찾았던 외국인들의 시선에서 그들의 경험에서 아, 와봤는데 생각만큼 아닌데? 라고 돌아가게 된다면 나머지 그 지표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을 찾은 외국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와서 보니까 정말 내가 한 번 더 와보고 싶고 또 다른 사람한테 추천하고 싶은 최고의 도시야라는 경험을 하고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만들어낸 지표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1: 네.
0: 이제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는 시기에 서울 관광은 그 어느 때보다 이 도시 경쟁력 강화에도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이번에 서울 관광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로 서울의 네. 밤을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서울 달 야간 운영도 확대가 되고 뭐 이제는 달빛 야장까지 시작을 하잖아요. 대표님께서도 이 서울의 밤에 주목을 하고 계신지 왜 네. 주목하고 계신지
0: 야간 경제는 최근에 이제 시민분들께서 꽤 친숙한 용어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저녁에도 이 낮과 밤이 즐거운 서울을 관광 밤에도 즐거운 관광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비전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서울이 갖고 있는 관광도시로서의 가장 큰 장점을 뽑자면 여러 지표가 있겠지만 1번이 저는 안전이라고 안전. 생각합니다.
1: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서울.
0: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서울.
1: 네.
0: 그럼 그 야간이 가지고 있는 안전의 서울의 경쟁력을 담보로 그다음에 교통이 편리한 도시거든요.
1: 네.
0: 교통으로 이어주게 되고 밤에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을 연결하게 된다면 서울의 이 관광 분야에서의 도시 경쟁력은 한껏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1: 네.
0: 그리고 그게 자연스럽게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표로까지도 연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상상을 갖고 서울에 올 거 아니에요. 특히 작년도에 가장 유행했던 컨텐츠 K-POP 데몬헌터스
1: 네.
0: 때문에 서울 오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보셨나요?
1: 잠깐 그 노래는 자주 듣긴 합니다.
0: 아, 캐대원을 안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그 보신 분들이라면 거기 나오는 캐릭터들의 재미난 이야기들이 아마 기억에 많이 남을 텐데 여기 주인공인 로미 진우라고 하는 이 두 주인공이 서울 곳곳에 이렇게 다니는 씬들을 보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들도
1: 네.
0: 찾아요. 저한테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낙산 성곽길을 루미와 진우가 저녁 이렇게 거니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1: 네.
0: 그럼 그걸 보면서 아 저기에 낮에서의 성곽길을 걷는 것과 달리 저녁에 예쁜 조명에서 두 남녀가 그 성곽길을 걸었을 때 느끼는 그 로맨틱한 감정들은 사실 비교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그런 곳들이 서울에는 도처에 굉장히 많아요. 남산도 낮에서 보는 남산의 매력도 있지만 해가 떨어지고 밤에 남산 타워에 올라가서 서울의 야경을
1: 맞아요.
0: 보는 건 진짜 색다른 매력이거든요. 제가 지난주 주말에 우리 아이들 다 데리고 밤에 한 8시가 좀 넘은 깜깜할 때죠. 서울타워에 올라가면서 국립극장에 차를 대고 산을 걸어 올라갑니다. 근데 밤이니까 좀 그 어둑어둑하고 네. 무섭잖아요.
1: 네.
0: 여기를 그렇게 이 야간 산행을 하면서 올라가서 그 멋진 야경을 볼 만한 그런 도시가 세계에 서울 말고 또 있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했습니다.
1: 맞습니다.
0: 안전과 편리를 조금만 더 강화시켜준다면 그리고 그 저녁 시간에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의 시간대를 확장시켜준다면 우리가 저녁 시간대, 특히 밤 시간대로 활용해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한껏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될 거라 보고요. 이건 비단 외국인 관광객뿐 아니라 서울 시민들의 혜택으로도 이어질 거라 봅니다.
1: 네.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이제 서울의 밤을 즐기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서울에 머무는 시간도 늘게 되고 또 소비도 늘게
0: 네.
1: 될 것이고 단순히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요즘에 또 관광 트렌드가 체류형 관광도시잖아요.
0: 네.
1: 이런 것들 먹고 놀고 일상처럼 머무는 이러한 체류형 관광도시가 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뭐 지역들도 그렇고 서울의 지자체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0: 네.
1: 있지 않습니까? 이 체류형 관광도시가 되려면 무엇이 중요할지도 궁금하거든요.
0: 그 도시에서 머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매력적인 콘텐츠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저희 서울시의 이 관광재단의 새로운 홍보대사의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카리나, 윈터, 라이즈 핵심 아이돌들과 함께 서울의 매력을 알리는 광고가 바로 얼마 전에 오픈을 네. 했거든요. 근데 이 광고 CF의 핵심 테마가 서울 신드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서울에 와서 서울 사람처럼 생활하는 게 너무 재밌고 그렇게 즐기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돌아가고 나서도 또 가고 싶고 서울이 생각난다. 그러니까 서울의 일상에 대한 매력에 푹 빠졌다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옛날에 관광 이렇게 하면 랜드마크나 주요 스팟스팟들 가서 네. 사진 찍고 에이. 맛있는 거 먹고 몇 개 찍고 나면 다 봤네? 그리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서울의 매력은 여기저기서 사진 찍는 것보다는 서울 사람처럼 생활하고 즐기면서 얻는 경험적 이익이 되게 크다고 봅니다.
1: 맞습니다.
0: 대표적으로 한강 같은 곳이 한강에 머물면서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일은 하루 종일을 같이 한강에서도 별로 지루하지가 않거든요. 네. 외국인들이 한강라면 먹고 한강 버스를 타고 또 그 안에서 자전거를 타고 피크닉을 하고 수상 레포츠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한 달에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 달 살이를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매력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서울이란 도시가 해야 되는 최령 관광도시로서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니 안 그래도 밤 한 8시쯤 반포한강공원에 가게 되면
0: 분수.
1: 네, 분수가 나오면서 네. 한강 라면을 들고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외국인들이시더라고요.
0: 거기에 서울시가 좋은 컨텐츠 몇 개도 집어넣어서 네. 무소음 디제잉 파티.
1: 아~ 네,
0: 막 시끄러우면 또 민원이 네. 발생하니까 여기에 무선 헤드셋은 안아주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흥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게 되는 이런 파티 또 여름에는 한강 수영장에서
1: 맞아요.
0: 저녁을 즐길 수 있게 네. 만들어주고
1: 요가, 선셋 요가 같은
0: 선셋
1: 거.
0: 요가 네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해외 어느 도시를 가도 야 서울만한 데가
1: 맞아요.
0: 없는데
1: 라는
0: 생각을
1: 없다.
0: 이제는 시민 여러분들도 자부심 있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맞습니다. 그런 만큼 또 올해 사계절 축제와 공연을 통해서 펀서울, 펀서울을 만들어가고 펀서울. 있습니다. 그런데
0: 네.
1: 대표님도 앞서서 서울의 또 도시 브랜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펀서울도 많이 네. 강조를 해 주셨는데 계절마다 서울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반응이 어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0: 서울에서 워낙 많은 축제가 있으니까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여기는 한 번쯤 다 와봤을 것 같아요. 겨울을 대표하는
1: 청계천의
0: 비초롱
1: 네.
0: 축제. 예. 그 서울은 사실 겨울이 재밌는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겨울에 와서 춥고 어디까지 생각하면 결국은 따뜻한 공간에 찾아서 쇼핑몰 등등 말고 바깥의 공간들은 그 매력적인 관광 요소들이 좀 적었던 도시기도 합니다. 근데 겨울에 광화문 광장이 크리스마스 마켓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줄을 서갖고선 그 안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기도 하고요. 청계천변에는 이 그 비초롱 축제를 만들어서 이곳저곳에 조명을 기반으로 하는 전시를 쭉 진행하면서 와 겨울에 청계천변을 벼르면서 이런 축제를 즐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꽤 많은 것 같거든요. 여기에 저희도 이번에 하나 몇 가지를 조금 더 얹어보려고
1: 뭐가
0: 올해,
1: 있을까요?
0: 올해 크리스마스 마켓과 비초롱 축제가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많이 준비를 했는데 제 대표로 오자마자 또 작년과 똑같은 것보다는 몇 가지 새로운 한 스푼을 얹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 남대문 시장이 매우 핫하잖아요.
1: 그렇죠.
0: 거기에서 그릇을 사고 네. 거기에서 경험하고 하는 사람들이 막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핫한 남대문 시장과 좀 연결을 해서 미니 남대문 시장을 크리스마스 마켓에 가지고 오면 어떨까?
1: 네,
0: 여기에서 그 겨울에 크리스마스 마켓에 와서 서울의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그 상품도 남대문 시장이 굉장히 재밌는 상품들을 갖고 와서 사진도 찍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면 야 이거는 남대문 시장과 서울 전체가 같이 윈윈할 수 있겠다
1: 너무
0: 라고 얘기를 해서 아이디어를 툭 던져서 지금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감사의 정원이 이제 작년과 달리 올해 처음으로 오픈을 했잖아요. 여기엔 22개 한국전이 참전했던 국가의 기념비가 있는 만큼 여기에 같이 도움을 줬던 국가 대사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사관들과 좀 협업을 해서 크리스마스 마켓을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이지만 전 세계의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물건들을 같이 온 글로벌 마켓 한번 만들어보자. 재밌지 않을까요?
1: 너무 기대되는데요.
0: 네, 그런 새로운 일들을 지금 막 열심히
1: 올겨울
0: 꾸미고 달리고 있습니다.
1: 올겨울 정말 기대가 되는 광화문 광장
0: 네.
1: 청계천입니다. 그 사실 비초롱 축제가 해마다 발전해가고 있잖아요.
0: 네.
1: 사실 올해도 기대되는데 아직 자세한 날짜는 안 나온 거죠?
0: 네. 이제 그 최종적인 그 행사를 진행하는 업체들과의 계약을 바탕으로 이제 막 이를 순차적으로 꾸미고 있고요. 아직 오픈하기에는

0: 네.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 네. 그러면 나중에 또 기회를 주시면 네. 나와서 빈청 축제를
1: 모시겠습니다.
0: 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네. 어쨌든 저희가 또 서울 관광하면 K-POP이나 K-콘텐츠를 빼놓을 수 없거든요. 그 서울 아레나가 내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네. 여기서 또 K-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식 커넥티드 라이브 추진하신다고 네. 하셨는데 이 얘기를 대표님한테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좋다 생각을 했어요. 네. 이거는 어떤 건지 좀 신분들께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0: 외국인들이 서울을 찾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하면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K-POP, K-컬처, K-콘텐츠를 기대하고 오는 사람이 상당수일 겁니다. 그런데 네. 서울을 이렇게 쭉 다니면 바깥에서 그런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나요? 제가 서울 시민으로 서울시 부시장으로 2년 있는 동안에 보면 애석하지만 밖에서 기대하고 경험하고 왔던 K-콘텐츠의 흥을 느끼기에는 다소 좀 한계가 네. 있는 것 같아요.
1: 어쨌든 뭐 이렇게 네. 들어가서 봐야 되니까
0: 그러니까 어딘가에 들어가야 네.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자원들이 있는데 광화문 광장에 가면은 세종문화회관을 네. 다 떠올릴 거라고 봅니다. 세종문화회관을 가면 그 옆에 돌계단이 있거든요. 그 옆에 돌계단에 앉아서 정면을 바라보면 KT 건물의 전광판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월드컵 응원을 과거에는 월드컵 응원을 무대를 세팅해서 그 무대의 전광판을 보면서 응원하는데 올해는 그게 아니라 KT 건물에 있는 그 대형 전광판을 보면서 사람들이 응원합니다. 그래서 문득 든 생각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있는 컨텐츠를 그 옆에 있는 돌계단에 앉아서 그 앞에 바라본 전광판을 바라보면서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세종문화 제가 G3 서울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네. 세종문화회관과 같이 그런 아이디어를 교류했고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광화문 광장에 있는 KT 전광판만 있는 게 아니라 조선일보 대형 전광판,
1: 네, 많죠.
0: 동아일보 룩스 대형 전광판이 있고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에서의 김창완 밴드 콘서트를 토요일 주말 저녁이었던 것 같은데 실시간으로 동아일보 사이 있는 대형 전광판에 연결해서 라이브를 한번 시범 연결해봤는데 한 40분 정도 그리고 그 동아일보 사 앞에는 청계광장 소라타 앞에 네. 청계광장이 있으니 여기에 빈백을 서울시가 깔아줘서 시민분들 누워서 보실 수 있게 정말 기가 막히게 구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확신하게 된 거죠. 내년도에 창동 아레나에 K-POP 전용 콘서트장이 오픈하게 되면 모든 콘텐츠를 다 할 수는 없더라도 합의가 되는 콘텐츠에 대해서 창동의 아레나가 공연하고 있는 걸 실시간으로 광화문에서 전광판을 통해 사람들이 K-콘텐츠 즐길 수 있고 명동으로 가면 신세계의 전광판이 네. 있고 조금 더 가면은 거기에 그 멀티 그 전광판처럼 보이게 되는 다양한 미디어 네. 이 폴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1: 일지로 있고 역쪽에 말씀하시는
0: 네, 그런
1: 거죠.
0: 부분들을 하나로 다 연결하게 된다면 서울 핵심 지역에 방문한 외국인들이 야 여기는 진짜 K-콘텐츠의 그런 문화가 막 쏟아지는 동네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1: 정말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정말 우리가 K-컬처 K-콘텐츠 안에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대표님한테 이 얘기를 계속 듣고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서초구에서 서리필 뮤직 페스티벌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커넥티드 방식은 아니었지만 야외에서 조그맣게 스팟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공연을 하는데 네. 그게 또 야외에서 즐기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0: 그럼요.
1: 그래서 와 이게 전광판으로 우리가 질 좋은 이런 공연들을 보게 된다 하는 네. 거 너무 설레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0: 그 K-POP은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콘텐츠를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매력을 발신할 수 있고 거기다가 대형 전광판의 핵심 기술들까지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될 수 있다면 외국에서 서울을 찾는 핵심적인 매력 요소들이 앞으로 점점점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대해 네. 주십시오.
1: 그럼 실제로 저희가 언제 커넥티드 라이브를 언제 네.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0: 그건 이제 제가 지금 관광재단에 와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일을 아마 문화본부에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G3 서울기획위원회에서 전략 목표를 20개 전략 목표를 세우고 100대 핵심 과제 중에 그 과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문화본부에서 네. 열심히 일해주고 있을 상황이라 네, 저도 같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내년이면은 굉장히 좋은 그 모델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1: 네. 그 관광으로 지역 경제를 또 어떻게 살리느냐 이런 과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투어노믹스로 지역 소상공인과 외국인 관광객들을 연결하는 상권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네.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0: 네. 서울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그 서울을 찾고 있습니다만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이제 명동이라든지 아니면 강남 그리고 성수 이렇게 특정 지역 중심으로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리게 돼요. 25개 자치구 전체를 놓고 보면 여전히 이 서울에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전체적인 그 숫자가 지역으로까지 전파를 안 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역을 보면 정말 매력적인 관광 자원들이 많거든요. 어제 관광의 날 행사에서 훈장을 받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진관사의 회주스님께서 훈장을 받았어요.
1: 네.
0: 은평구 한옥마을에 위에 위치한 진관사를 혹시 가보신 분들이라면 와, 이 그 종교 시설이지만 그 안에서 받을 수 있는 문화적 요소와 자연적 요소가 같이 어우러진 굉장히 의미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 있는 한옥마을도 같이 연결될 수 있고. 근데 이런 곳들이 자치구마다 곳곳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매력의 관광 자원들이 있거든요. 은평에 예를 들었다면 서대문에 예를 들었을 때는 홍제폭포. 예, 홍제폭포 앞에 설치된 홍제 그 수변 감성 거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를 물빛나루라는 표현으로 서울 자치구마다 그런 곳들을 연결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들한테까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치구 갖고 있는 핵심적인 그 관광 자원들을 같이 연결하고 지역 상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게 된다면 이거는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도 또 서울에 사는 외국인들에게도 서로 윈윈하는 좋은 일이 될 거라 생각하고 그런 연결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1: 네.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에게 서울은 어떤 도시인지요?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요?
0: 과거와 현대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 그리고 더 한마디로 요약하게 된다면 전 세계에서 미래를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1: 미래를 먼저 만난다.
0: 네. 서울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서울의 매력이라는 건 자연과 그리고 현대가 그 전통과 그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는 공존의 도시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서울이 갖고 있는 많은 매력들을 아무튼 연결할 수 있는 그 힘을 바탕으로 서울을 훨씬 더 즐거운 관광도시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 네. 오늘 서울 언박싱 초대석 Do You Know 서울 그 첫 시간 서울관광재단의 김병민 대표의 서울을 언박싱 해봤습니다. 대표님과 말씀을 나누고 나니까 서울이 뭔가 조금 더 깊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 열어본 서울 또 아직 열어보지 않은 서울이 훨씬 더 많겠죠?
0: 네.
1: 그러면 대표님께 다음 주 게스트 힌트를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혹시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에 대한 힌트를 좀 주시면 되는데 Do you know 기봉이?
0: 기봉이?
1: 기봉이?
0: 네.
1: 기봉이.
0: 네.
1: 기봉이가 누군지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힌트 좀 주세요. 다음 주에.
0: 네. 해도 다음 괜찮은 건가요?
1: 네. 기봉이를. 힌트만 살짝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스무고개를 친다면 네. 첫 번째 서울시의 명예 시장 중 한 분이시다. 네. 아주 훌륭하신 분이 다음번 게스트 나옵니다.
1: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오늘 여러분 서울이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도착할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서울관광재단의 김병민 대표님 함께 언박싱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TBS 캠페인
3: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2: TBS 교통정보
8: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세종대로 서울역에서 숭례문 방면 서울역 4번 출구 앞에서 두 개 차로를 막고 집회가 진행 중인데요. 이후 3시 30분부터는 한국은행 앞 교차로 종로 1가 을지로 2가를 거쳐 시청 3거리까지 두 개 차로를 이용한 행진이 있겠습니다. 도심 내 오늘 이렇게 집회와 행사가 많은데요. 강남 페스티벌로 도산대로 학동사거리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양방면이 역시 통제되고 있고 이태원로 녹사평 교차로에서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구간도 통제되는 구간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방면 정릉 램프 부근 3차로에 화물이 떨어져 있어서 미리 차로 변경해서 지나셔야겠고 올림픽대로 하남방면으로는 한강대교 부근 2차로에서 추돌 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면 선운산 부근 1, 2차로에서도 사고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귓가에 지저귀는 파랑새 맘에 파다 박힌 파랑새 휘씻은 날개 듯이 예뻤어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빤데기 빤데기 빤빤데기 데기
2: 유통 빤데기
1: 끓여 먹어도
3: 볶아 먹어도
1: 그냥 먹어도
3: 고소하고 실속 있고
1: 어디서나 간편하게
2: 빤데기 빤데기 빤빤데기 데기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오후 2시를 가까이 한 지금도 고속도로는 나들이 차량이 많은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주로 충청권에서 막힙니다. 입장에서 천안 호두휴게소까지 29km 구간 정체고요. 이후로도 옥산에서 주감휴게소까지와 신탄진에서 비룡분기점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서평택분기점에서 서해대교, 당진분기점에서 서산까지 정체인데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용인과 호법, 여주분기점 부근에서 정체고 강원권에서는 원주에서 새말까지 동둔내에서 봉평터널까지 막힙니다. 제2영동고속도로 원주 쪽으로는 삼북터널에서 대신터널까지와 동양평에서 서원주까지 속도

내기 어렵고요.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덕수산패에서 서종까지와 동산 2터널에서 화춘 7터널까지 다시 내촌 부근에서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내가 주인 허리케인 라디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일구입니다. 최강일구입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회사업에 익숙하다는 것은 일을 잘한다는 뜻이고 기술에 익숙하다는 것은 숙련도가 높다는 의미죠. 사회에서 능력자로 인정받는 길인데요. 그러나 인생에서라면 정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바라보는 자세, 또 사람 사이의 관계. 익숙하다는 게 좋기만 할까요? 열정 가득했던 일이었는데 어느 날 문득 지루해서 미칠 것 같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매일 받는 밥상에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말하는 남편은 별로 없죠. 익숙함이라는 타성에 젖어있기 때문인데요. 수행이란 가부좌를 한 채 면벽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익숙함의 벽을 허물고 습관의 벽을 무너뜨리는 일도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수행입니다. 10월 3일 토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랄 뉴스 연중 무휴 하리케인 라디오 출연 김훈입니다. 보낼 수밖에.

0: 오늘 개천절 공휴일입니다. 사흘 또 연달아 휴일인데요. 안 하던 일 해보기 딱 좋은 날이죠. 늘 가던 길만 가고 늘 먹던 것만 먹고 늘 만나는 사람만 만나는 분들이라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가지 안 하던 일 해보기. 그것도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한 수행입니다. 좋은 음악 꼭 알아야 할 뉴스 듣고 나면 남는 방송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겠습니다.
1: 빤데기 빤데기 빤빤 대기대기
2: 유통 빤데기
1: 끓여 먹어도
3: 볶아 먹어도
1: 그냥 먹어도
3: 고소하고 실속 있고
1: 어디서나 간편하게
2: 빤데기 빤데기 빤빤 대기대기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자, 실버들 힘든 싱어죠. 최신영 씨의 히트곡. 있는 거 주는 거야 없는 것도 아닌데 듣겠습니다. 왜 웃어요?
2: 졸랑 확실하게 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0: 본중린이 살아가는 명품 스타들과 함께합니다. 디너 쇼 아니고요. 점심 먹고 디저트 쇼. 진행할 보조 MC부터 소개합니다.
1: 내가 어디 봐서 보자고.
0: 아, 예. 말 많은 우리 가수분 옆에 계십니다. 네. 바로 보조 MC인데 트롯계 팔방미인 부산의 아가씨 장태희 씨 어서 오십시오.
1: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등신 미녀 가수 장태희입니다.
0: 구등신. 아, 아직도 구등신 쓰네.
1: 제가 그거 트로트 가수 중에서는 여자 가수 중 키가 큰 축에 속하거든요.
0: 그렇죠,
1: 그렇죠. 172입니다. 네. 서주경 선배님이 아마 172로 알고 있고요.
0: 예, 그렇군요. 네, 네. 자, 잘 지냈어요 하여튼?
1: 네, 살아있어요.
0: 몇 년 만에 보는 거예요 도대체?
1: 다 2년 만에 왔다.
0: 2년도 더 되는 것 같은데. 옛날에 왜 풍금 씨하고 네, 같이 네. 뭐라카노 그런 같이 우리 주말에 하고 그랬었잖아요.
1: 그래요. 그때 큰애기 네. 때네요.
0: 아, 이거 네. 뭐 최근에 보니까 네. 저 빠블로가라는데 뭐 틱톡 한다며 틱톡.
1: 요즘 가수들 거의 다 틱톡해요.
0: 그 돈 좀 돼요?
1: 아이고, 저 하루에 뭐 3만 원도 벌고. 많이 들어오면 7만 원도 벌고. 근데 그런 거 떠나서.
0: 그거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해?
1: 장태 어디 가면 볼 수 있냐고 하도 그러셔가지고. 요즘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틱톡 라이브가 괜찮아서. 그쪽에서.
0: 3만 원, 3만 원밖에. 네,
1: 소통하고.
0: 아니, 저는 저 저작권 옆에서 네. 이번 달에도 3천 들어왔는데.
1: 왜 들어와요, 동료?
0: 네?
1: 왜요?
0: 내가 작사가 아니에요.
1: 작사가였어요?
0: 인생 뭐 있니? 그래요? 3천 들어온 내가 3천.
1: 3천만 원이요?
0: 네. 아니 3천 원. 3만 원은 좀 싸다 이런 생각이
1: 아이고,
0: 들고.
1: 아이고 내가 더 보네.
0: 자
1: 네.
0: 장태 씨 오늘은 저 네. 가수니까
1: 네네.
0: 노래도 하시겠지만 그래요. 저와 함께 이제 보조 네. MC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게스트 겸 보조 MC 장태 씨가 네.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노래보다 골프를 더 잘하시는 분. 노래면 노래, 유머면 유머. 못하는 것이 없는 만능 엔터테이너로 유명하시죠? 특히 60세가 넘으신 나이에도 불구하고 KPGA 프로 선발전을 당당히 통과하신 골프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골프 신동. 요즘 신곡 나이값으로 나이값 뚝뚝히 하고 계신 분입니다. 가수 허송씨 어서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하리케인 가족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너무나 그 설레기도 하고
0: 예.
2: 아주 뭐 친정에 온 것 같은
0: 아유 저런 느낌입니다.
2: 좀 뜨문뜨문 와가지고 좀 서서함도 네. 없어 있었는데
0: 그동안
2: 네. 오늘 다 풀겠습니다.
0: 네. 오랜만에 뵙고 그동안 뭐 허송세월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죠?
2: 아니죠. 예. 여기 사실은 이 허리케인 때문에 제가 네. 바빠졌습니다.
0: 그래요?
2: 네. 그래서 이 노래 강사들이요. 네. 전국의 노래 강사들이 나이값을 제가 동시에 제일 1순위로 가리켜가지고요.
0: 오, 그래요?
2: 2순위가, 옷가락지. 그 다음에 3순위.
0: 옷가락지?
2: 네, 3순위가 우리.
0: 강민주의 옷가락지?
2: 그래서 장태희 씨 노래도 많이 알려주고.
0: 장태희 씨 노래 뭐가 있는데?
1: 뭐인데요?
2: 아니, 그러니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1: 아 예의가 있으시다. 네. 매너 있으시네.
2: 그래서 좀 나름대로 좀 바쁘게.
0: 네. 아유 좋습니다. 네. 아유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2: 오늘 제가 정말 오늘 행사가 있었어요.
0: 정말요? 무슨 행사인데?
2: 그 저 군민 그 축하 이거 체육대회인데.
0: 네. 거기 군민 어디 군에?
2: 네. 그랬는데 그 불운면이라고요.
0: 네.
2: 거기 갔는데 그 플랜카드들이 다. 붙어가지고
0: 네.
2: 오늘 그게 캔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허리케인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저 감독님께서 또 오늘 안 오면은 인연이 끊어지는
0: 거라 협박을 했구나.
2: 네, 그래서 나중에 저 위약금 원래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0: 예.
2: 위약금은 당연히 안 내고 그냥 원금만 그냥 알겠습니다. 돌려주고 또 왔습니다.
0: 동네가 어디였는데요?
2: 저 불운면이라고요.
0: 아니, 그 불운면이 어디냐고요?
2: 여주 쪽이에요.
0: 여주에
2: 네.
0: 불운?
2: 네, 불운면.
0: 불운하다 할 때 불운입니까?
2: 불운, 니은의 니은입니다. 네.
0: 불운, 네, 알겠습니다. 자, 그거 얼마나 해당 가면 얼마나 출연료?
2: 네, 제가 지금 이제 원래는 이제 150 받았었는데 이제 이 교통방송 때문에.
1: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요,
2: 아니,
1: 방송에서.
2: 그래서 200으로 올랐어요, 요즘에.
0: 여보세요. 내가 근데,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저 PD 제가 썼죠? 뭐 안 보이냐? 얼마 받느냐고 물어보래잖아.
1: 아이고 손이 적어서 못 받겠어. 뭐 우리 허성님 같은 정도는.
2: 부르긴 많이 부르는데 200만 받고 다니는
0: 거야.

0: 저희 출연료 한 푼도 못 드리는데 위약금은 대신 안 내고 오셨다.
1: 네네.
2: 우리 쓰시다.
0: 두 분은 어때요? 좀 가요계 아시나 선후배로?
3: 저는
0: 장태희 씨하고
3: 알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잘하시고
0: 네.
3: 웬만한 개그맨들이 못 당한다는
0: 못 당하죠.
2: 어디 잘 씨부린다 소문났습니까?
3: 네. 기도 세고 웬만한 남자들이 고개를 숙인다고 이런 얘기는 소문이 났어요.
2: 누가 보면 내가 골프 선수지 알겠어.
0: 그러니까 소문은 익히 들었고 네. 얼굴 보는 건 오늘 초면이고.
3: 네네. 네,
0: 근데 그렇구나.
3: 장태희 씨는 우리 골프 선수 중에 또 이태희라는 또 이 선수가 있어요.
0: 아, 프로골퍼.
3: 예, 그래서 제가 기억을 또 잊어먹을 수 없죠.
2: 아니 그렇고. 제가 중학교 때 입학했는데 체육 선생님이 골프 아니면 유도하라 했었거든요.
3: 그랬어요.
0: 유도.
2: 유도. 골프 아니면 유도. 몸이 좋다고.
0: 그러니까. 유도 예. 나갔으면은 헤비급으로 나가나?
2: 아니, 이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0: 무슨 급이요? 플라이급이요?
2: 뭐, 예?
0: 몇 킬로?
2: 그런 거 없습니다.
0: 유도는 몇 킬로그램급으로 하던데?
2: 그래,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0: 몇 킬로그램급 해요?
2: 몰라요, 저도 그런
0: 거. 아니, 거는. 오늘 아침에 제가 집 나오기 전에
2: 네네.
0: 지금 저 나고야 아시안게임 하잖아.
2: 네네.
0: 여자 선수들 마침 유도 그 하더라고.
2: 아, 진짜?
0: 유도복 입고.
2: 모르겠어요. 그 네? 모르겠고 제가
0: 우리나라 여보세요. 우리나라 여자 선수인데 한 판승으로 이겼어 예선에서.
2: 진짜요?
0: 꼭 장태희 씨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3: 아 근데 장태희 씨는 딱
0: 장태희 씨 유도했으면 예. 잘했을 거
3: 아니
0: 같아.
3: 뭐 실력도 실력이겠지만 이 눈빛으로 이제 탁 벌써 기선제압을 하면
0: 네.
3: 거의 복싱에서도 참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눈싸움이에요.
2: 그렇죠.
3: 눈싸움에서 좀 고개를 숙이면 지는 거야.
0: 네.
3: 근데 뭐 거의 좀 승산이 있었는데.
2: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선배님 노래 너무 좋은 게
0: 네.
2: 제가 평상시에 나이값,
3: 네.
2: 얼굴값, 등치값 네. 하고 살자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0: 네.
2: 근데 선배님 노래가 또 나이값이네요.
0: 나이값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2: 너무 좋습니다.
0: 네.
2: 네?
0: 할 말은 참고 지갑은 열고 나이값하고 삽시다.
3: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행사를 가잖아요.
0: 네.
3: 이 노래 끝나면은 그렇게 저 돈들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2, 30만 원씩 막 돈을 줘요. 저.
0: 어디야 그런데.
3: 할 말은
0: 참고 지갑은 열고. 나 좀 같이 불러줘.
3: 네. 이렇게 할 말은 참고
0: 나는 지갑을 10만 원만 줘도 돼.
3: 지갑을 열어야
2: 어? 돈 얘기를 많이 하는 거라니까.
3: 아니 지금 여기가 상황이 좀 제가
0: 씨, 어렵습니다. 어디 저 불어는 그런 데 있으면 나도 꼽사리 좀 껴줘. 어? 인생 모임이 부른다고.
2: 아, 꼽사리요?
0: 자 그러면
3: 아, 선생님은 지금 얼마 개런티를?
0: 아 그거 끝나고 얘기해.
2: 아, 자기는 얘기 안 하면서 그렇죠.
3: 네.
0: 저기 자 허성 씨, 예, 제가 이 노래 얼마나 많이 불렀는데 내가 허성 가수보다도 나이값 노래를 내가 더 많이 한 사람이야. 자 그러면
2: 감사합니다.
0: 허성 씨 라이브로 한번
2: 네네,
0: 오랜만에
2: 들어봅시다.
0: 청취자분들한테
2: 네.
0: 지금 텔레비전으로도 다 중계방송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 네.
0: 네?
2: 세상에.
0: 자 장태희 씨, 자 예쁘게 잘 나오게 좀 해주시고
2: 네.
0: 네. 허성 씨의 라이브 첫 곡입니다. 나이값하고 삽시다. 박수.
2: 오늘 군살이 하나도 없으시던데.
0: 아 좀 퍼지는데.

0: 천정 씨의 라이브로 들어봤습니다. 나이가.
1: 너무 좋네요.
0: 이 전에하고는 창법이 좀 달라지셨네. 네? 두성을 사용하나 봐.
1: 어떡해요?
0: 그 김연자 씨 마냥 마이크 이렇게 하다 이러는데 멀리 빼고서.
1: 기교가 좀 느리셨어요.
2: 하다 보니까 좀 더 좋아지더라고요.
0: 오늘 저 행사도 취소하고 이제 연락하셔서 너무 고맙고 그랬는데 요즘도 이제 골프장에서 사시나 봐. 얼굴이 너무 까무잡잡해지고.
2: 요즘에는 이제 골프도 이제 많이 하지만은 그 체력을 위해서 이제 자전거를 많이 삽니다.
0: 그래서 자전거. 산악 자전거 같은 거?
2: 네. 이제 하루는 산악 자전거 이제 타고 하루는 이제 로드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0: 스포츠맨이죠. 하여튼. 아니, 몸이 뭐 단단해 보입니다.
1: 아니, 저 오랜만에 옆구리 살 없는 남자 봤어요.
0: 여보세요. 지금 술 그래, 얘기할 때가
1: 그리고
0: 나고.
1: 지금 위에 옷돌이 안에 바지 안에 집어넣었잖아요.
0: 자, 장태희 씨. 시키는 얘기만 하세요.
1: 아니, 왜
0: 아, 위험해.
1: 왜 일꾼님은 자꾸 난방으로 배를 감췄어요?
0: 이분은 하여튼 위험해.
1: 감췄어, 배를
0: 감췄어.
1: 수위가
0: 점점 높아지고 있어.
1: 배를
0: 감췄어. 장태희 씨. 네, 네. 이 노래 나이가 어때? 라이브로 들어보니까.
1: 제가 그 좋아하는 그 문구 중에서 기븐 테이크가 주고받다잖아요. 네. 기븐 노테이크하면 더블 테이크 된다 하거든요. 근데 먼저 지갑을 열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항상 하는 말이 신용카드에 한도가 있지만서도 장태의 마음에는 한도가 없단 말을 많이 하거든요.
0: 무슨 선거 나가요 지금?
1: 저는 이미 지갑을 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노래를 들었거든요. 네. 이 노래 너무 좋네요. 이게 노래가 많이 불러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나 부를 수 없는 노래이기도 하네요 보니까.
0: 그러니까
1: 네.
0: 결국엔 노래 좋다고 할 얘기를 그냥 그렇게 쭉 설명을 했구나.
1: 너무 좋죠. 히트날 것 같아요.
2: 네, 역시 네. 말씀을 잘하시네요. 네.
0: 저 조심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 네. 자, 지금 저 허성 씨 나이값 노래 나가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문자를 네. 보내주셨는데 우리 보조 MC 장태희 씨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1: 아, 자꾸 보조 MC를 그래요.
0: 어, 뭐라 그래 그러면.
1: 아, 내가 여기 장태희의 허리케인 라디오 할 거야.
0: 자, 문자 소개해 주세요.
1: 자, 장태희 빈뽕짝님이 장태희 가수님 이 시대가 원하는 최고의 디바입니다. 응원합니다. 애교가 철철 넘치네요. 장태희 가수님 카메라가 실물을 못 담아요. 나이가 들수록 직업을 열어야 하는데 삼식이라서.
0: 아, 여보세요. 지금 저 허성 씨 나이값에 대한 그 문자를 소개해야지 자기 좋아하는 노,
1: 아니,
0: 그 문자를 소개해.
1: 이게 떴잖아. 여기 읽으라고 해줬잖아요.
0: 그다음.
1: 네. 일구형님 허성 가수님 노래 좀 듣게 참아줘봐요 하셨어요.
0: 무슨 얘기죠? 저 네. 말씀이 무슨 말씀이야?
1: 노래 좀 듣게 참아주라고. 네.
0: 저 문자를 왜 보내셨어?
1: 네? 어, 질문을 해요. 그냥 얘기하지.
0: 아니, 아까 허성 씨 노래할 때 따라하는 거.
1: 아, 그러지 말라고. 네. 입 다물고 있으라고?
0: 네.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뭐 따라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0: 하여튼 청취자는 또 싫어하신다 이런
1: 또 말씀 누르시면 되지 또 나한테 가서.
0: 자.
1: 여기는 라이브인데 이 말 저 말 다 들으시라고.
0: 자, 그러면은 네. 자, 이제 예, 장태희 씨도 라이브 한 곡 하셔야 되잖아. 아,
1: 그래요. 예.
0: 장태희 씨 노래 뭐 있더라?
1: 아, 제가 최근에 현역강 나와가지고 도련님이 네. 좀 많이 이슈가 됐더라고요.
0: 어떤 곡이죠?
1: 도련님, 그 문여주 선배님 도련님이란 노래 도련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네. 제가 한복을 입고 나가서 불렀는데.
0: 아, 현역강에.
1: 네,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0: 거기 내 얘기 들어보니까 노래로서는 뭐 이렇게 크게 저 히트를 못 쳤고 의상 때문에 그렇게 아주 히트를 쳤다고 그러대?
1: 네? 아, 뭘 하셔. 노래도 히트 치고 의상도
0: 히트 쳤죠. 의상을 뭐 많이 입었다며, 그때?
1: 제가 그 의상에 돈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몇 년 만에 나가는 방송이었어요.
0: 뭐 드레스 같은 것도 입고, 네. 금빛 드레스도 입고.

0: 네.
1: 제가 멘트를 한 다음에 음악을 틀어주시면 돼요.
0: 그래요. 네. 자, 멘트를 뭐라고 할 건데요?
1: 그 있어요, 지금 했다. 나 가르쳐주시는 거네.
0: 문현주 씨의 노래 도련님. 네, 이 노래를 지금부터 장태희 씨, 이 현역강에서 이 노래 했다 이거죠?
1: 네네. 네.
0: 자, 시작. 아직, 듣게. 아직 아니에요?
1: 멘트 먼저 하고.
0: 멘트를 먼저 한다고요? 아.
1: 한양 가신 도련님, 와 이래 소식이 없어, 예. 안 오실 거라, 예. 팥 뜨고 있어. 향단이 기다립니다.
0: 상당히요? 저기 저 남은 쪽인데 부산에 있었나 봐요.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그러니까 지금 이 동현님이 노래를 MBN 협력가왕 때 그때 라이브로 불렀다 이거죠?
1: 그렇죠. 이거.
0: 그래서 성적이 그때 어땠어요? 아, 거기 출연해가지고
1: 저기 뭐고 성적은 네.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0: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는가 그러면? 아니 저기 올림픽 같은가 그러면?
1: 아니 저기 거기 대단한 아들 다 나가서 하는데 껴준 것도 대단하죠. 제가 5년 만에 무대 처음 쓴 거예요 그게. 아, 다른 일 하다가.
2: 장태 씨가 이렇게 아, 이 정도 실력이면 안 될 수가 없는.
1: 아 그래가지고 저거 뭐고 거기 이제 그 관중에서 뽑아줬죠 저를 국민 반정단에서 저를
0: 뭐라고?
1: 뽑아줬죠.
0: 뭘로 뽑았어?
1: 장태 살려라.
0: 아 그래서. 예선 통과했어.
1: 그래서 올라갔죠.
0: 그래서 최종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나 못 봐가지고.
1: 10위 안에 들었나? 기억이 잘 안 나.
0: 탑 10에 들었어요?
1: 아우 자꾸 그거 물어봤어. 아니 그게 뭐 경연이기도 하지만은 솔직한 말로 제 입장에서는 예능이기도 했습니다.
2: 네. 아니 다른 건 제가 모르겠는데 노래 딱 들어보고요. 사실은 선생님 옆에 그 김태현이가 있었잖아요.
0: 네, 김태발이.
2: 김태현이가 안 보일만 한 이유를 내가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0: 아, 보조 MC 잘한다 이런 얘기야.
1: 아, 그래요? 사실 뭐 보조 사이즈는 아니죠, 제가요.
2: 보조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예.
0: 보조냐 메인은 그, 저, 어떤 뭐, 체형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1: 그래도 저는 네. 우리 저 1구 선배님 옆에 장태를 앉았다는 것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영광이고, 자. 우리 1구님이 만약에 명품으로 치면은 뭐, 어떤 명품이면 저도 명품 대열에 쓴 거 아니겠습니까?
0: 여기 아직 예. 도련님 이 노래가 문현주 씨가 네. 2017년에 발매한 트로트 곡이래.
1: 그래요? 네네.
0: 조선시대 이도령하고 춘향이를 모티프로 해가지고 향단이가 신분을 뛰어넘어서
1: 네네. 네?
0: 춘향이가 아니라 향단이가.
1: 네네.
0: 그죠?
1: 제가 향단이라고.
0: 자 장태희 씨 오늘 문자 좀 또 소개 좀 네. 해주십시오. 아, 뜨거워 문자 반응이.
1: 5186님 노래 참 잘하네요. 6469님
0: 천천히 아, 텀을 두면서 바로바로 하지 말고
1: 이분이 도련님 부르셨구나 아주 좋네요. 네. 원곡 가수는 문전주 씨.
0: 아, 그건 제가 읽으면
1: 7232님 태은이야 이니 왔대.
0: 이니가 여동생인가요?
1: 우리 저기 팬카페 친구 같아요. 아. 근데 이 친구가 중학교 때부터 팬이었는데 지금 애기 엄마 됐다 하더라고. 그 다음에 또 이건
0: 아니 그러니까 팬은 애기 엄마가 됐는데 정작 태희 씨는 어떻게 됐어요?
1: 저는 이제 만인의 연인이니까 아. 뭐 아깝지 않아요?
0: 알았습니다.
1: 집안의 등불로만 살기에는
0: 또 다른 네. 문자
1: 7200님 장태희 씨 앙탈이 듣기 좋네요. 노래도 앙탈만큼 좋네요. 노래하기 전에 주문도 많네요. 무대 매너도 세련됐고요. 팬이에요. 사랑해요. 장태희 가수님
0: 네, 아유 좋으시겠어요 장태희 씨
1: 또 숨 쉬고 이니 한국의 비너스입니다.
0: 아, 이거 좋습니다. 예. 네, 장태희 씨가 이제 웬만한 사회자는 감당이 안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0: 예, 저니까 좀 단련이 돼서 이렇게 역할을.
2: 그러면 아직 결혼은 안 하신 거죠?
1: 안 한 거죠.
2: 네, 지금 네.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한 분들이 감당을 못 할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요즘 외국 남자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0: 네. 외국 남자라면 어느 나라?
1: 아, 몰라요. 창피하게 자꾸 물어봐요.
0: 장태 씨가 창피한 것도 있어?
1: 아, 남자 얘기하니까 창피하잖아요.
0: 얼굴 빨개졌네. 야, 장태 씨가 얼굴이 빨개질
1: 아니,
0: 때가 다 있네?
1: 이렇게 생겨서 네. 이 마음에 소녀가 있어요.
2: 아니,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노래하실 때 아까 저 처음에 그 피어링 탁 들어가는데. 네. 야, 다른 모습이 보여요.
1: 아, 쑥스럽네요. 네,
0: 여기
1: 네.
0: 허성 씨, 괜히 저 딴 얘기 하지 마시고. 예.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예. 장태 씨한테 못 당해요. 자, 그 본업에만 충실해 주시기 바라고. 자, 허성 씨. 네. 자, 이번에 또 어떤 노래 들려줄 거예요?
2: 저는 이제 데뷔곡인데요.
0: 네? 야,
2: 데뷔곡이에요. 이게
0: 데뷔곡?
2: 노래가.
0: 데뷔곡?
2: 네. 야라는 노래.
0: 야?
2: 네. 이 제목 때문에.
0: 야, 잘할 때 야?
2: 네. 여기서는 야가 건방진 야가 아니라 부탁하는 야.
1: 야.
2: 내가 잘해줄게 가지 마. 하나 어서
0: 그러면은 장태 씨가 그거 잘하겠다. 야, 네. 한번 해봐.
1: 야.
0: 이런 거, 이렇게? 야, 이런 거.
1: 야, 네. 허송. 야.
2: 빠져드네.
0: 아, 이제 기대가 됩니다. 허송 씨의 데뷔곡이었습니다. 허송이 부릅니다. 야.
1: 야.
0: 박수. 야.

0: 성경 씨 야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중간중간에 목이 메이셨나봐. 마른 기침도 좀 하시고. 예. 이 곡으로 데뷔를 했다 그러는데 이게 몇 년도예요, 데뷔가?
1: 지금 12년 됐습니다.
0: 12년 됐고. 네네. 그러면은 2026년에서 12년이면 2014년에 데뷔를 하셨구나.
1: 네, 그렇죠. 네.
0: 그 전까지는 이제.
1: 그 전에도 다른 노래가 있었는데. 네. 강성훈 이 노래로 시작을 했습니다.
0: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정체성은 뭐예요? 그, 저, 이 골퍼가 먼저 시작된 거예요? 가수가 먼저 시작된 거예요?
1: 가수가 먼저 시작이 됐죠.
0: 가수고.
1: 네. 예.
0: 원래 그러다가 가수 골프 생활... 쪽으로 전향을 했던 겁니까?
1: 네, 예, 예. 가요제 옛날에는 가수 등용문이었던 가요제들을 많이 참석을 해가지고. 예. 거기서 입상을 해가지고 사실은 데뷔를 86년도에 제가 했어요.
2: 아, 86년?
1: 네네. 그렇게 오래 세월을 이제 라이브 없어도 많이 하고 이제. 예. 생활을 하다가 골프는 이제 그 행사 주로 이제 행사가. 예. 골프 행사들을 많이 다녔어요. 네. 그러다가 코로나 만나면서 이제 그냥 이름이 또 허성이라 허성 세월 보내면 안 돼서 제가 강원도로 내려가서 훈련을 해가지고 3년 훈련을 해가지고 4년 만에 이제 제가 이제 애들하고
0: KPGA를 통과하셨다.
1: 그렇죠.
0: 4년 만에?
1: 예, 그 전에도 연예인 중에서는 뭐 잘, 최고로 잘 친다 소리 들었는데. 오. 예, 프로 이제 준비할 때는 또 그렇게 일반인처럼 하면 안 돼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데뷔를 해가지고 1480명 중에서 제가 4등으로.
0: 아, 예, 프로인물. 낙타 바늘구멍 통과합이죠. 장태 씨 골프 좀 칩니까?
2: 저도 치긴 치는데. 네. 요즘 안 나간 지 몇 년 됐죠.
1: 네. 네, 이제 비거리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2: 저는 채가 남자체예요.
1: 그러니까
2: 잭 씨가. 예. 남자체.
0: 아, 워낙. 예. 신장이 좀 이끌으니까.
2: 그리고 여자체는 안
1: 했어야 돼요. 전부 어렸을 때부터 했어야 돼요.
0: 파워가 있으실 것. 네, 같아요. 네. 예. 하여튼 허성 씨가 처음에 이제 가수로 하다가 골프장에 행사가 있을 때 초대를 많이 가서. 네, 보다. 예. 보니까 프로골퍼도 해볼 만하다. 그냥 도전을. 네,
1: 보통 이제 프로골프로 이제 가기 전에 행사를 뭐 골프 행사다 그러면 정해져 있어요. 김범룡, 진심원, 김혜연 뭐 이런 가수들이 이제 1순위가 돼요. 그리고 개그맨들이 MC하고. 네. 또 해외도 가고 막 이러면서 이제 골프 이제 소문이 났었는데. 네. 이제 프로를 되겠다는 건 이제 코로나 때문에.
0: 아~ 저는
1: 이제 결심을 하고 내려온 거죠.
0: 코로나가 이제. 네. 터지면서. 예, 가수들 활동 무대가 이제 좁아지고 그러니까.
1: 네, 그때는 5명 이상 못 모이게서. 네. 아무 활동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0: 생존을 위해서 그러면 프로골퍼가 되겠다고 하신 거네.
1: 네, 네. 체계적으로 자전거도 타고 체계적으로 하루 종일 운동만 시작을 했었습니다.
0: 아,
1: 그래서
0: 아주 되게 힘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1,400명 중에
1: 1,486명 중에서 4등.
0: 4등. 예. 어마어마한 거지.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실제로 저 상금이 걸린 그 프로대회도 많이 나갔습니까?
1: 네, 예, 지금 시니어대 투어대회 나가고 있습니다.
0: 현재도 하고 있어요?
1: 네, 네, 네.
0: 그래서 이 최고 입상은?
1: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태국에. 예. 타이 PGA 대회가 있어가지고. 예. 제가 이제 태국에서 훈련할 때인데 그때 이제 프로 되고 나서 그 대회를 참석을 해서 2등을 했습니다.
0: 몇 년 전에?
1: 예, 예. 막생이라는 그 통차이 자이디 이런 선수들하고 같이.
0: 그 사람 유명한 그 프로골퍼인데 남자.
1: 네. 네. 거기서 이제 시니어 대회 제가 참석을 해서. 2위 했습니다. 2위.
0: 통차이 자이디라고 키 작은 그 까무잡잡한. 예. 태국 선수 남자 선수 얘기하는 거죠?
1: 예, 그렇죠.
0: 그 태국의 상이고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대회에서.
1: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대회에 참석해서 이렇게 시합 때는 제가 상을 못 받아보고요.
0: 예.
1: 상위권에는 지금 진출했었죠.
0: 그러셨구나. 네네. 상금까지는 못 받았어도 탑10 안에는 들어섰고.
1: 한번 들었었어요.
0: 아유, 대단한 거죠. 오늘 저기 장태 씨가 좀 입이 근질근질하겠습니다만. 네. 오늘 게스트는 사실 허송 씨단 말이야.
2: 그러니까 주인공 받쳐드려야죠.
0: 아, 저 장태 씨는 보조 MC라서.
2: 나 장태의 허리케인 라디오 만든다.
0: 나중에 게스트로 출연하면 제가 많은 걸 물어볼게.
2: 알겠어요.
0: 근데 저 허송 씨가 이. 네. 데뷔 전에. 예? 원래 또 미사리 스타였던 거로. 예? 장태 씨 미사리 알죠?
2: 저 미사리 잘 몰라요.
0: 아, 미사리 몰라요?
2: 시대 때가 아닌가 봐요.
0: 미사리하고 송사리에는 그 구분이 됩니까?
2: 송사리도 있어요.
0: 네. 아니, 송사리.
1: 미사리는 그 우리 여기 경기도에 있는 하남시에 있는.
2: 네, 그건 하남시.
1: 라이브 업소 명소고.
0: 라이브
1: 부산에도 있잖아요.
0: 라이브 업소에서.
1: 부산에 라이브. 네, 라이브 업소 하는.
2: 잘 몰라요. 아까 86년도 데뷔를 하셨잖아요.
0: 그러니까 장태 씨 모를 수가 있어요.
2: 84년생이라서. 네.
1: 금수저였구나.
0: 하여튼 저 미사리에서 라이브 가수들 그때 완전 스타였다고. 그때 얘기 좀 해줘보세요.
1: 네,
0: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한참
1: 전성기 때. 지금 한 15년 전이죠. 15년 전에 그 라이브 업소 하면 그러면 뭐 최성수, 박강성, 또 허송. 지금 오. 지금 얘기하지만 저 땡벌 부른 우리 강진 형님이랑 네, 네, 네. 김용림 씨 의사 선생님 할 때 네. 그때는 트로트 쪽에 라이브 업소가 안 됐어요. 오. 그래서 그때는 좀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네. 그 라이브 할 때는 뭐 팝도 불러야 되고 락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대중가요도 불러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라이브에 진짜 황제 소리 듣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네. 거기서 한 업소당 제가 1200만 원씩 계약을 해가지고 하루에 6군데를 뛸 정도로.
0: 월? 예. 월 1200씩?
1: 예. 월 25번 도장을 찍으면 1200. 개, 예. 그때는 이제 저를 따라오는 그 아줌마들이 이제 쫙.
2: 아니 그때 가수 송창식 님이 네. 그 재능을 알아보시고 나훈아의 버금가는 뮤지션이라고 언급을 네, 하셨대요.
1: 그때 이제 그 많은 이제 그 라이브 업소로 송창식 선생님과 네네. 같은 업소에 노래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9시 제가 10시에 노래를 했는데 사람이 그냥 꽉꽉 찼는데 그게 송창식 선생님 때문에 사람들이 꽉꽉 차는 줄 알았어요. 업주도.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일이 있어서 쉬는 날이 있었어요. 빠졌더니 사람이 텅 빈 거야. 오~ 그래서 이제 그때 선생님이 그 말씀을
0: 없어 주셨어요. 사장님께서 아 허송의 진가를 그때 알아본 거다.
1: 네, 이제 송창식 선생님도 네. 아 선생님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줄 서고 밖에 나가서 진짜 들어오질 못해가지고 있을 정도인데 네. 버스 지금도 버스들 스타들이 많이 다니죠. 네. 그 버스를 저는 전국에서 저를 불러서 버스를 대절하고
0: 알았어요.
1: 있어요.
0: 뭐 다 지나간 얘기라.
2: 아니 그럼 1200씩 6군데면 한 달에 7천이 넘는 금액인데 그 돈 지금 잘 못 익혀두셨어요.
1: 다 여기저기 없어져.
2: 제로베이스 만드셨구나.
0: 3348님께서 문자 좀 소개해 줘보세요.
2: 네, 허송 씨 얼굴이 많이 예뻐져서 몰라뵈네요. 좋은 일도 많이 하신 분인데 승승장구 하시길 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0: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허송 씨 한 2년 전에 여기 라이브 한번 출연하셔가지고 옛날 네. 얘기했는데 고생 엄청 하신 분이야. 한때 잘 나가다가.
1: 네. 아 그때 이제 왜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찾아오셨냐면은 네. 제가 이제 거리에서 이제 껌을 파시던 아버님을 양아버님으로 모셔와가지고 59세 때 모셔가지고 84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애들이 이제 7살, 8살, 10살 때 이제 소매치기 하고 뭐 이런 불량아들을 데려다가 같이 함께 사는 그런 과정이 KBS 그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에
0: 아침에
1: 나갔어요.
0: 아침에 나가는 인간극장? 네.
1: 아니요, 인간극장이라고 네. 그 오부작으로 나가요.
0: 아,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죠.
2: 요즘은 아침에 방송되거든.
1: 그때는 이제 저녁에 나갔어요.
0: 아, 그때 저녁에 나갔습니까?
1: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분들 전국에서 저를 보려고 그렇게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막 진짜 오셔가지고 막 울고 손 붙잡고 울고 막 이럴 때 그래서 개런티를 좀 많이
0: 아, KBS 인간극장에서 이제 많은 분들한테 관심을 받았고 그게 또 미사일이 연결이 되고 그래서 많은 팬들이 오셨다.
1: 네네. 원래는 이제 오부작만 나가야 되는데요. 네. 오부작 편집을 하면서 나갔는데 이게 난리가 났어요. 야구 중계방송을 취소하고 네. 제 거 3부작을 이어서 나갈 정도로 와, 그래서 처음에 그렇습니까? 8부작이 나가고 아유, 2년 있다가 또 그네들의 삶이 궁금하다 해서 또 5부작이 또 나갔죠.
2: 알겠습니다. 우리 허송 선배님은 몸도 운동해서 많이 단련이 되신 분이지만 참 마음의 근육도 멋지신 분인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2: 네, 다음 제 노래 한번 듣고 네. 갈게요.
0: 여보세요. 그건 내가 소개하는 거지. 본인이.
2: 급하다고요.
0: 아니, 내가 소개할게요. 가만히 있어봐, 지금. 자, 그러면 네. 장태희 씨 이제 노래도 한 곡 들어봐야죠.
2: 네네.
0: 장태희 씨 노래하면 뭐 옛날에 여기 풍금 씨하고 할 때 했던 노래가 그거 아니야?
2: 고향 오빠.
0: 고향 오빠.
2: 고향이 타양이 되고.
0: 오빠야, 오빠야. 네. 그렇게 하던 거. 어떻게 내가 들어본 지 오래돼가지고.
2: 저기 소개하는 멘트가 있어. 좀 기다려보세요. 네, 네. 고향이 타양이 되고, 타양이 고향이 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고향의 흙 냄새, 고향의 바다 냄새. 우리 저 계신 분들 전부 다 고향 오빠, 고향 언니, 고향 동생, 고향 친구. 이런 마음으로 이 노래 들으시면 됩니다.
0: 어떻게 네. 하는 거지? 앞에? 오빠야 할 때?
2: 오빠야.
0: 오빠야.
2: 예. 오빠야.
0: 이거 라이브로 할래요? 아니면 저 뭐 CD를 틀을까? 뭘로?
2: 아니 나 지금 얼굴 예쁘게 안 나온 것 같아서 자신감 떨어졌어. 그냥 그래. AR로 틀읍시다.
0: 아 그래? 네. 그러면 저 CD로 저 틀어달래.
2: 네네.
0: 자 그러면 장태희 씨 노래 네. 고향 오빠 오랜만에 한번 들어보자고요.

0: 장태희 씨야 히트곡이죠, 고향 오빠.
1: 네, 네, 감사합니다.
0: 이 빌보드 차트에 올라왔었나요?
1: 아우, 이렇게 숫자에 그거 다 그냥요. 네. 내가 봤을 때 그게 100% 아닙니다.
0: 아, 그냥 물어본 거예요.
2: 이 노래가 왜 안 떴나 모르겠네.
1: 내 눈앞에 있는 장태희가 최고고. 네. 그냥 그런 겁니다.
0: 네. 자, 하여튼 뭐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거네. 어릴 때 이제 시골에서 네. 기타 치던 저 고향 오빠가 있었는데. 네네. 네. 이 오빠가 그냥 기타가 사라져버렸네. 예? 어떻게 그래? 고향 오빠.
1: 아니, 기타도 잘 치고 하모니카 잘 불고 기술이 아주 많은 오빠죠.
0: 어, 근데 그, 어디 갔어?
1: 그냥
0: 그래?
1: 그 고향 오빠는 고향 오빠로 남아있는 겁니다.
0: 예. 그래요?
1: 네. 도망간 게 아니고 그 고향에 산대요. 면장 이장 다 하고 지역 유지로 산답니다. 네.
0: 자, 요거 멘트 좀 해서.
1: 뭐야?
0: 예, 예. 네. 또 써놓은 거.
1: 광고 듣겠습니다.
0: 그렇지. 아, 좋습니다.
3: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4: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5: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6: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7: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받거든요.
6: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5: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에르웍스.
0: 네, 점심 먹고 디저트쇼. 오늘 가요계 골프 전설로 소문이 자자한 가수 허송 씨 그리고 부산 아가씨 장태희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두 분 수고하셨고 오늘 끝곡은 허송 씨 노래를 듣겠대요.
1: 좋아요.
0: 어울리지 않아요?
2: 예, 제가 작사 작곡.
0: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허송의 어울리지 않아요.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2: 감사합니다.
0: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0: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3: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 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 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공회전하지 않기,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산은 우리나라야.
5: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4: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5: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6: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행.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7: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8: TBS 교통정보
9: 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곳곳에서는 집회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대로 법원검찰청에서 서초역 쪽으로 서초역 8번 출구 앞은 집회 무대 설치로 진행방향 전 차로가 통제 중이고요. 반대편 차로를 나눠서 통행시키고 있습니다. 송파구 올림픽공원 장미광장 앞에 있던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2시 30분부터 행진을 시작했고요. 행진 진행 상황에 따라 한 개 차로가 부분 통제됩니다. 도산대로 학동사거리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구간은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는데요. 서울도심 종로구 보신가가 파위 두 개 차로도 집회 때문에 통제 중이고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 구간은 편도 전 차로가 역시 통제 중입니다. 또한 서울역 4번 출구 앞 두 개 차로도 집회 때문에 통제되고 있는 만큼 참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5도, 습도는 40%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조덕배 노래 듣고 옵니다. 말문이 막혀버렸네.

0: 저도 꽤 말문이 막혀버렸는데 들었고요. 당첨자 한 분 더 알려드립니다. 5727번님이에요. 1번 상어가 정답이고요. 받고 싶은 거는 2번 양꼬치 받고 싶고요. 만화님과 함께 가서 먹고 싶습니다. 네, 5727번님한테 자 구리의 양꼬치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 식사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내분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잠시 후 실버돌 힘든 싱어 스페셜합니다. 대화남은 오늘 쉬었다 갑니다. 최국 씨가 다른데 저희가 출연료를 못 드리니까 최국 씨가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돈 벌러 갔습니다. 대신 남산, 신안산, 류인숙 세이버 스페셜로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부터 듣고 옵니다.
1: 빤데기 빤데기 빤빤데기 데기
2: 유통 빤데기
1: 끓여 먹어도
3: 볶아 먹어도
1: 그냥 먹어도
3: 고소하고 실속 있고
1: 어디서나 간편하게
2: 빤데기 빤데기 빤빤데기.

0: 남자지.
1: 짠내는 뮤직쇼 서바이벌 힘든 싱어 특집기획 실버돌
2: 힘든 싱어.
1: 아, 오늘 보조 MC 좋습니다. 여기 출연은 무조건 뜹니다. 애들은 가라. 나이 60살 이상만 출연할 수 있는 숨겨진 강호의 고수들이 나옵니다. 오늘 보조 MC 명문학교 출신이죠. 수많은 연예인을 배출한 서울예대 차만 타면 오는데 국민 가수를 꿈꾸는 실버돌 힘든 싱어 이대가왕 사우스마운틴 남산씨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특별 게스트 마스터 세레머니 허리케인의
1: 짧게
3: 나왔습니다. 네. 차만 타면 오는데
1: 뭐로 왔다고요? 뭐로 왔다고?
3: 차만 타면 오는데 네. 신청곡이 들어와서 제가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1: 아까 예. 아까 저 봄운동 그 청취자께서 남산 씨 예. 팬이라고 그러셨어요. 와, 오늘 아주 뭐 어깨 힘들어 가겠어요.
3: 아,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훅가시 아니.
1: 여보세요. 그게 뭐야? 이제.
3: 아니 이제 이게
1: 힘 좀 넣었다 그래.
3: 우리 그 TBS 최일구 허리케인 그 라디오는 예.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기 때문에 예. 여기 나오면 무조건 뜹니다.
1: 아, 그래요.
3: 저도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몰랐는데 네. 많은 분들이 지금을 통해서 네, 많이 피하려고
1: 그만하세요 이제. 네? 자 그러면 자 오늘 힘든 싱어 스페셜로 꾸며드릴 건데 자 오늘 남산 씨도 스페셜로 나오셨지만 다른 두 게스트 남산 씨가 자 저희가 BG를 넣어드릴 테니까 게스트 소개해 주세요. 왜 소리가 들리다 말아. 자 해주세요.
3: 신한산 가수.
1: 아 이런 거 읽어야죠 이런 거.
3: 하려고 합니다 지금.
1: 아 그래요? 네.
3: 사업 실패로 절망에 빠졌으나 경기도 안산에 터를 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서 기어이 사업을 성공시킨 후 가수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열정의 실버돌입니다. 지난 도전에서 아깝게 떨어진 분이죠. 오늘 힘든 싱어 스페셜 코너에 다시 모셨습니다. 국악 분위기의 타이틀곡 전국 방방곡곡에서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노래 통 가수 보안산 아니고
4: 신한산 나와보라니까요.
5: 아유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신한산 씨 몇 번째 나오시는 거예요?
5: 지금 오늘 세 번째.
1: 조금 익숙해지셨어요 스튜디오?
5: 아유 그래도 뭐 익숙할 것 같은데도 나오기만 하면 괜히 긴장되고 떨리네요.
1: 그래요. 지금 저 여보세요 남산 씨.
3: 말씀하세요 할 말씀.
1: 저 있는 것만 읽고 막 살 붙여서 늘리지 마시고.
3: 아 저. 친구 가수가요.
1: 네. 아, 됐고요.
3: 꼭 해달라고 해서.
1: 지금 저 문자가 막아서 1870님이 네. 남산 씨 팬인가 봐. 우리 남산 가수님 최고. 차만 타면 오는데 너무 좋아요. 국민 아, 가수 남산 화이팅. 1870 이분은 어디 아는 분 아니에요?
3: 모르겠어요. 제가 전화번호를 하나도 외우지 못합니다.
1: 아는 분이니까 저렇게 할 것 같은데. 예, 예.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게스트 소개해 주십시오.
3: 원에어 들어왔습니다. 가수 유인숙.
1: 그런 얘기 안 해도 돼요.
3: 네. 가만히 계세요. 네. 경상남도 남해 가수왕 선발대회 대상을 수상한 남해의 딸입니다. 2017년에 스타 제조기 박성훈 작사 작곡 빨리 오세요로 데뷔했고요. 깊은 감성, 표현력과 명품 보컬을 담아낸 신곡 엄마 엄마를 발표하며 가요계의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실버돌 힘든 싱어 3대 광이 빛나는 가수
4: 류인숙 씨를 소개하려면
6: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절들 잘 행복하게 보내셨습니까?
1: 네, 오늘 핑크빛 자켓이 아주 멋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남해에서 버스 타고 올라오셨어요?
6: 어저께 와 있었습니다.
1: 아 이미
6: 네, 예. 네, 어저께 연락받고
1: 네 잘하셨어요.
6: 미리 와 있었습니다.
1: 아주 오늘은 여유가 있으셨겠네.
6: 네.
1: 자, 저 세 분 다 이렇게 저 추석 연휴 끝나고 오늘 워낙은 저 최국 씨가 나와서 허리케인 라디오의 최고의 그 코너거든요. 대신 환해주는 남자. 네가 이가야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최국 씨가 돈 벌러 갔어. 아. 저희가 출연료를 뭐 여러분도 못 드립니다만 최국 씨한테도 못 드리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 파블로 PD가 돈 불러가야 된다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여러분들이 대신 네. 와주셨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5: 네, 네 감사합니다.
1: 자, 세 분들 이제 네. 지역에서도 또 유명한 가수분들일 텐데 뭐 네. 추석 연휴 때 행사들 많이 다니셨어요? 신안산, 신안, 안산 같은 데 많이 다니셨겠네?
5: 네, 이제 저는 뭐 명절 때까지도 뭐 이렇게 지역 축제에 많이 이렇게 불러서 네. 이 아산도 갔다 오고 뭐 이 또 요즘 야시장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시장 쪽에서 이 텅이 굉장히 노래가 좋고 네. 그 노래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그래요? 거기를 찾아오고 저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1: 네. 팬이 갈수록 늘어나신다. 텅이라는 네. 노래로. 네네. 리인숙 씨는?
6: 저는 이제 아마 다음 달부터 네, 매주 마다 우리 그 얘기는 시골은 면 쉽게 읍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면민체육대회를 네. 시작합니다.
1: 남해에서? 네. 네. 아 좋습니다. 자, 남산 씨는 또 어디 갔다 오셨어요?
3: 가수 남산 씨는요. 네.
1: 아, 저는 가수 남산 씨가 아니라 저는 그래야지. 뭐 가수 남산.
3: 저는 그 팬클럽에서 네. 버스를 대절해서 네. 어디 행사나 방송 있으면은 움직입니다.
1: 오, 팬클럽이?
3: 그렇죠.
1: 뭐 아까 그 문자도 팬클럽이 보낸 거네 그러면.
3: 그분은 잘 모르신 네, 분이고요. 네. 그 조끼까지 맞춰가지고 우리가 방송 행사를 통해서 가서 움직이고
1: 그 정도시구나.
3: 현수막도 붙이고.
1: 이야 대단하십니다.
3: 너무 시끄럽습니다. 동네가 시끄럽고 조선도 시끄럽고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1: 여기 안에 있으면은 뭐 힘든 싱어만인 줄 알았더니 괜찮으시네 밖에 나가시면. 아,
3: 저는 그 무대의 체질이기 때문에 네. 일단 무대에 서면은 그 현란합니다.
1: 아. 현란해요?
3: 네. 예. 여보세요? 하여튼
1: 세 분 의상도 아주 독특하시고 네. 신한산 씨는 계량 한복을 입고 오신 것 같아?
5: 네.
1: 맞춰 입으신 거예요?
5: 예, 예, 맞춰 입었습니다.
1: 오, 좋습니다.
3: 아, 승부당 입고 나오신 것 같아요.
5: 아까 둘이 검정 옷을 입고 오니까 제가 둘이 같이 장례식장 갔다 왔네요.
3: 여보세요? 장례식장이 뭡니까? 상갓집이지.
1: 자, 지방방송은 좀 꺼주시고. 자, 지금부터 세 분 가수들과 함께 스페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가수분들 라이브를 이제 들을 건데, 순서.
3: 지게꾼도 순서가 있듯이 제가 2대 가왕입니다.
1: 그래서요?
3: 그래서 먼저 해야 되겠어요.
1: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남산 씨가 첫 번째가 류인숙 씨가 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청취 여러분도 감상 문자 보내주시기
3: 실버들 힘든
1: 여보세요?
3: 시골.
1: 실버들 그러지 말고 실버들 이렇게 발음 안 돼요? 실버들 그러지 말고.
3: 여보세요? 제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산 씨의 라이브 첫 번째 무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현란한 무대가 되는 겁니까?
3: 아 당연히 되죠.
1: 어디 앉아서 부르실 거예요?
3: 아 서서 불러야죠.
1: 저기 가서 준비해 예,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남산 씨의 차만 타면 오는 데는 아까 청취자 신청곡으로 들었으니까 남산 씨의 또 다른 히트곡이죠? 이상형. 그죠? 이상형. 여보세요? 이상형 맞죠? 노래 제목. 네, 어떤 노래입니까? 이상형이?
3: 이상형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도 할 수 있고 좌절도 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그 노력의 대가는 돌아온다. 예를 들어서 여자를 만나는데
1: 마이크 좀 대고 해주세요.
3: 한 번 만나서 안 되면 두 번 만나야 되고 네. 열 번 치고 안 넘어간다.
1: 아이, 그렇게 너무 스토커 같으니까 대충 하는 걸로 하고.
3: 안 넘어가면.
1: 아니, 근데 한번 들어보니까 노래는 지난번에 보니까 좋더라고. 그 남진 씨의 그 둥지 작곡한 차태일 씨의 곡이라며?
3: 그렇죠. 저는 그 남진 선배님하고.
1: 자,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산이 부릅니다. 이상형입니다. 박수!

0: 대상형
1: 감사. 아, 잘되었습니다. 아,
2: 남산 씨는 무대가 좋네 여기. 야, 대형 무대에 서셔야 될 것 같은데 KBS 뭐 가요 무대 같은 데서 한번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 제 노래 사랑꾼을 가요 무대에서 불렀고요.
2: 어, 그래요?
0: 전국노래자랑에서 이상형하고 사랑꾼을 두 번 불렀습니다.
2: 전국노래자랑에서도요? 그렇죠. 초대 손님으로?
0: 초대 가수로.
2: 초대 가수로?
0: 예, 예.
2: 오, 언제요?
0: 작년하고 재작년이요.
2: 어, 나 못 봤는데 그.
0: 원래 선배님 안 보실 때만 제가 부르게 나옵니다. 네.
2: 아, 남산의 이상형 노래. 노랫말이 아주 의미심장해.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사랑이 어디서 툭 하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냐.
0: 세상에 공짜 없다는 거죠.
2: 그렇지, 그렇지. 네. 이상형을 향해서 네. 열심히 해야 된다. 네. 저 신한선 씨 팬이 문자를 보냈네, 이번에는. 네. 자, 자, 이제 남산 씨 첫 곡 부르셨으니까 잠깐 쉬고 계시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신한산 가수의 통을 좋아하는 팬입니다. 네. 가창력 최고 가수 민요풍의 통 작곡 편곡 최고 노래 대박나길 바랍니다. 신한산 화이팅입니다. 임동민 팬입니다.
3: 어...
2: 어떤 분이세요? 임동민? 팬이신가요?
3: 팬이, 팬이...

0: 남자만.
1: 아들이 미국에서 있다가요, 사업차, 네. 그, 와가지고 2주 동안 있다가 지금 그 새로운 신상품을 개발하고, 또 납품 때문에 잘 나와서 네. 있는데, 제가 아. 방송 나온다니까 꼭 듣는다고 해서 문자를 보낸 것 같습니다.
2: 큰 자제분이에요, 그러면?
1: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옷 보내준 아들.
2: 아, 이 옷?
1: 버클리 졸업하고.
2: 예. 저한테 준 녹색 옷도 이 아들이 한 거예요?
1: 싸게 샀다 드린 거고요.
2: 여보세요. 미국 거라며.
1: 아니, 그 미국 거가 아니고.
2: 네, 알았습니다.
1: 그 코리안.
2: 자, 그러면 신한산 씨의 두 번째 무대입니다. 네, 라이브예요. 자, 신한산 씨의 대표곡. 자, 통입니다. 박수로 듣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네, 잘 들었습니다. 신한나 씨. 아, 민요풍의 노래, 통. 춤사위도 뭐 민요식으로 말이죠. 아, 이렇게 멋지게 해주셨어요. 네. 자, 이제 실버돌 힘든 싱어 스페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남산 씨, 신한산 씨, 그리고 남해에서 올라오신 류인숙 씨입니다. 자. 신한산 씨 지금 응원 문자 노래 듣고 나서 많이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팬층이 남산 씨에 비해서 아주 두꺼우신 것 같아.
1: 아, 그래요? 네.
0: 남산 씨는 팬층이 좀 얇아 보이던데.
1: 아, 저는 그 남노술 불문하고 네. 그 연세에 그 초월해서 네. 모든 분이 저 팬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근데 아, 저될 친구는 수는 있지만 많이 모이신 건 아니다.
1: 저 친구는 그 층이 한정돼 있어요.
0: 그래서 상대를 그렇게 비방하지 마시고
1: 아, 비방하는 게
0: 보조 MC니까 저 문자나 읽어주세요. 저 네. 신한산 씨 저 격려 문자.
1: 이성민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올 신한산 오라버니 구성진 음성 그리웠어요. 화면빨 끝장이냐?
0: 갑자기 이주일이야.
1: 물망초 TV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0: 아, 여보세요. 그냥 읽고 끝내지 말고 뭐 좀 코멘트를 해줘야지.
1: 아, 예, 예. 예. 구성진 음성이라고 했는데 화면빨 끝장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화면빨은 잘 안 받는
0: 거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아니, 덕담을 해주셔야지.
1: 아, 덕담이요?
2: 그러니까 그렇게 밖에 못하기 때문에 보조 MC를 하게
0: 되죠. 한계, 한계.
1: 말 조심하세요.
2: 저런 게 없어지면 또, 이제.
0: 안 돼서 네. 신한산 씨를 다음 주부터 보조 MC를 써야지. 자, 물망초 TV님 거.
1: 물망초 TV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신한산 가수님, 전보다 오늘은 목이 좋아지셨네요.
2: 아유, 감사합니다.
1: 제가 오기 전에요, 목이 네. 안 좋다고 해서. 네. 제가 프로폴리스 액상이 있어요. 네. 그거 내가 먹는 걸 먹여줬고. 아. 바카스도 한 병 줬고. 그리고 저기 용각산도 주고. 내가
2: 오늘 짠 날보다 더 출입문도 다 열어주고요.
1: 네. 네. 여보세요?
0: 자, 상품 광고 하지 마시고. 자, 다음.
1: 다음. 그 가수 신하림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어. 신한산 가수님 통 노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화이팅.
2: 아유, 아린 가수님 고마워요.
0: 네.
1: 춘자 최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전 남산 가수님 팬입니다.
0: 전 남산이 아니고요. 저는 남산 이렇게 읽어야지.
1: 여보세요. 잘 쓰세요. 똑바로 읽게.
0: 전 남산이 아니고 저는. 아,
1: 저는 남산 가수님 팬입니다. 그런데 네. 신한산 가수님이 더 짱짱. 아니 이런 문자를 저한테 읽으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0: 아이고
1: 여보세요?
0: 좋았어요.
1: 노래 나왔어요? 노래 나왔지?
0: 자, 이제 류인숙 씨의 또 무대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숙 씨 뭐 대표곡이죠. 엄마를 그리워하는 엄마 엄마. 자, 류인숙 씨 무대 앞에 가서 서주시고요. 자, 보조 MC가 소개해 주세요. 류인숙 씨.
1: 아, 우리 유인숙 가수님은.
0: 류인숙이야, 류인숙.
1: 류인숙 가수님.
0: 예. 네,
1: 제가 지금, 그, 데뷔곡은.
0: 아니, 그렇게 됐고, 자, 류인숙 씨의 엄마 엄마 듣겠습니다. 아, 여기만 해주세요.
1: 이번 소개할 가수는 명품 보이스, 남의 이미자, 류인숙 가수님의 엄마 엄마를.
2: 들 거냐, 말 거냐.

0: 아이고 신께서
1: 아이고 유현식 씨 엄마 엄마 부른다고.
0: 아 유현식 가수님 엄마 엄마 눈이 너무 좋아요. 아는 사람 되겠습니다.

0: 엄마. 예. 오늘은 경연이 아니고, 예. 완전히 천대 가수로서 노래를 하다 보니까, 류인숙 씨도 아주, 연구가 많이 생기셨던 것 같아요. 그죠?
1: 네. 예.
0: 자, 여러분, 실버돌 힘든 싱어 스페셜 듣고 계십니다. 세 분 가수 나와 있습니다. 남산 씨, 신한산 씨, 류인숙 씨 세 분 나와 있습니다. 자, 류인숙 씨 이제 엄마 엄마 노래 들으시면서 청취자들이 또 문자 보내주셨는데, 보주엠 씨가 좀, 남산 씨, 소개 좀 해주세요.
2: 아, 명카 워시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최고야, 아름다운 여인. 예쁜 류인숙 공주님.
0: 아, 여보세요. 그렇게 읽지 말고.
2: 네.
0: 그렇지. 국어책 읽듯이 읽지 말고 지금 대화형으로 읽어요. 최고예요.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예쁜 류인숙 공주님. 이런 식으로 읽어주셔야지.
2: 여와서 하세요, 그러면.
0: 자, 읽어보세요, 다시.
2: 아, 명카오신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0: 네?
2: 아, 류인숙 가수님 최고야.
0: 그렇지.
2: 아, 아름다운 여인이시고. 네. 예쁜 유인숙 공주. 근데 너무 좋은 말만 갖다 덧붙인 것 같아요.
0: 여보세요. 아, 청취자가 이렇게 쓴 걸 왜 그래.
2: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 쓰야지. 너무 과장됐으니까.
0: 아, 여보세요. 빨리 읽으세요.
2: 대전으로 빨리 오세요. 뻐꾸기 사랑, 가슴에 묻은 사람, 엄마, 엄마. 보물섬 남해로 오시다. 3대 가왕 명카오 씨는 대전 황토목에서 일하는 중. 네. 이런 거 안 써도 되는데.
1: 감사합니다.
0: 명카오 씨라는 분 아세요?
1: 아, 제가 유튜브 하다 보니까.
0: 아, 유튜브 팬이세요?
1: 네, 네.
0: 아,
1: 팬이시라고? 예, 예, 팬. 유친. 유튜브 친구라고.
0: 아, 유친이라고 그러는
1: 거 유친. 예, 예.
0: 처음에 유친.
2: 발음을 똑바로 하세요.
1: 아, 예, 유친입니다.
0: 여보세요.
2: 말씀하세요.
0: 아저씨나 똑바로 하세요. 또.
2: 아, 우리 이성민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핑크 핑크. 너무 예쁘시네요.
1: 감사합니다.
2: 저도 한 벌 구입해야겠네요.
0: 네.
2: 그 옷은 맞추신 거 맞나요?
1: 네.
0: 여보세요.
2: 말씀하세요.
0: 그 옷을 맞추신 거는 저분이 쓴 게 아니야. 저걸 아, 소개하면 그 옷은 맞추신 거 이렇게 물어보라고 써놓은 거야.
2: 네.
0: 아, 그래. 그거 맞추신 거 이렇게 물어봐야지.
2: 그 옷을 동대문에서 사 있어요? 남대문에서 샀어요?
1: 맞췄습니다. 맞췄습니다.
0: 자, 이렇게 네. 해서 세 분의 라이브 한 곡씩 다 들어봤습니다. 자, 3192님께서 남산 씨의 이상형 노래 좋았어요. 인생살이를 노래로 풀어낸 사연이 구구절절 마음에 와닿았고요. 신한산 씨 경연 때는 조금 떨더니 오늘은 대단히 잘하셨다.
3: 감사합니다.
0: 류인숙 씨도 마찬가지였다.
1: 감사합니다.
0: 세 분에 대해서 아주 청취자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벌써 40분이 되고 있는데 15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한 곡씩 더 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다음 라이브는 이제 신한산 씨죠?
3: 네.
0: 어떤 곡입니까?
3: 눈물로 채운 잔이라고
0: 어떤 곡이죠?
3: 이, 제가 이 두 곡을 다 그 최강상 선생님한테 받았는데
0: 네?
3: 이게 다 이별의 아픔을 그린 아, 곡이에요.
0: 얼마나 이별을 눈물로 채웠다.
3: 예, 얼마나 이 이별의 아픔이 아, 컸으면 그 소주 잔에
0: 예, 아, 소주 잔이에요, 맥주 잔이에요?
3: 소주 잔이겠죠. 소주 잔은
0: 아,
3: 그 쓰디 쓴 술이니까 소주 잔에. 아. 내 눈물로 채워서 아, 마신다라는
0: 소주 잔으로 그런... 할까요 그러면?
3: 네네. 네,
0: 알겠습니다. 신한산 씨의 두 번째 라이브 듣겠습니다. 눈물로 채운 잔. 얼마나 이별의 아픔이 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저 남산 씨는 중간에 간주 때 요거를 한번 소개를 해줘라.
2: 아, 예, 예.
0: 신한산 씨가 눈물로 채운 잔 부르고 있다 이렇게.
2: 지금 노래 부를 가수는 신한산.
0: 아, 이건 할 거다.

0: 마지막 리얼 클라이맥스 하셨네요.
1: 술인지 물을? 술인지 눈물인지 모를 잔을 비운다.
2: 여보세요. 남들 버리지 말고 가만히 좀 계세요.
3: 여보세요. 제가 홍보해드리는 거예요, 노래.
2: 아니, 노래 홍보 똑바로 하셔야지. 네. 저기 잘못하면 안 됩니다.
3: 자, 신한산 씨 눈물로 채운 잔 아주 독특한 곡이고, 이 뿜어내는 모습을 보면 꼭 그 누구예요? 강진 씨. 아니면 아, 진성 씨 같은. 예? 진성 씨 그런 인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2: 저 친구 원래 진성 가수님들을 좋아합니다. 잘 부르는
3: 거. 아, 그래요?
2: 네. 님의 등불이라든지.
3: 아, 님의 등불을 잘 부르실 것 같아요. 네.
2: 지난번에 한번 불렀잖아요. 네. 떨어졌습니다.
4: 나중에 나중에 저기 그 진성 씨가 또 제 노래 텅을 한번 불러줄 거예요.
3: 어, 맞아. 진성 씨가 텅 부르면 딱 맞을 것 같은데.
2: 예. 네. 네. 유인수 가수님과 대결해서 님의 등불 불러가지고 바로 떨어졌습니다.
3: 아, 알았어요. 그만해.
4: 뭘 그렇게 강조를 하세요?
2: 아니, 뭐, 자다가도 잠꼬리라는 게 떨어져가지고. 유수지 가수님 보면은.
3: 여보세요. 눈물로 채운 자, 청취자들, 자, 문자 소개해주세요.
2: 자다가 소름 끼치, 아니. 네. 김현순 가수, 아.
3: 김현순님, 청취자님.
2: 아, 김현순님께서 아, 문자 주셨는데요. 술 들어간다. 쭉.
3: 들어간다. 여보세요.
2: 자, 아니, 그렇게 하시자면
3: 여기 스탠드바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2: 아, 약간은 그 뭐, 네. 이쁘게 샤워.
3: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 좋아, 좋아.
2: 멋있게 하라고. 네,
3: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2: 그러니까 네. 이성민님께서 밤새 마셔도 취하지 않는 눈물로 채운 잔, 오늘 밤 두 캬.
3: 오늘 밤 두 캬가 아니고.
2: 말씀하세요.
3: 오늘 밤도 캬,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
2: 이 내용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게 술 먹는 게 아니라 이게 헤어지자고 하니까
3: 아니 알겠는데
2: 여자가
3: 띄어있기를 제대로 해야지
2: 그걸 받아가지고 먹다 보니까 이렇게
3: 오늘 밤 두 차가 아니고 오늘 밤도 차다 이거야.
2: 에?
3: 오늘 밤 두 잔을 마시겠다는 게 아니고
2: 가세요. 아, 나온 사람은
3: 자, 또 물망초
2: 연기가 너무 똑같습니까? 물망초 TV님께서 가수 신한산 눈물로 채운 잔 작사 최강산 그리고 작곡 최강산 작사는 틀렸어요. 아까 그 다른
3: 시간 얘기하셨는데. 없습니다. 이러면은 남산 씨 노래 못 불러.
2: 어. 아, 저는 노래 안 해도 됩니다.
3: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어, 여유가 생겼네. 네. 또.
2: 태진 노래방 49285 엘프 98389. 이번에요. 네. 그 신한산 가수님이 네. 그 통이 많은 가수하고 그 팬들이 많이
3: 들어서 아, 노래 번호입니까? 그
2: 금영 노래방 자동으로 들어갔어요. 아~ 자동으로.
3: 금영에도 자동으로.
2: 원래 이렇게 또 비용을 들어가야 되는데 네. 자동으로 들어가서.
4: 남산이는 다 돈 내고
2: 여보세요?
4: 입력하고 저는 어~ 그 제 노래가
3: 자동으로 들어가.
4: 자동으로 들어가.
3: 제 노래도 저 태진에 자동으로 들어갔는데.
4: 아, 그럼 남산만 돈 내고
2: 그러니까. 그 잘못된 거죠.
3: 자, 이어서 다음 라이브입니다. 지금 47분, 48분 됐는데 뭐 남의 이미자 류인숙 씨 노래까지만 듣고 끝내야 될 것 같아. 남산 씨는 뭐 그냥 뭘 안 내는 걸로 하고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곡 아까 참았던
3: 자 류인숙 씨 저 이미자 씨 노래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죠? 이번에 네. 이미자 씨 노래 중에 뭐 해주세요?
5: 네, 제가 지난번에 경연 때 불렀던 곡 중에서 한 곡
3: 어떤 곡이죠? 이미자 씨?
5: 네.
4: 기러기 아빠.
3: 기러기 아빠.
5: 갑자기 생각했어.
2: 원래는요. 그 기러기 아빠.
3: 자, 청취자 여러분, 자 양해 바랍니다. 전부 60살 이상만 모여 살다 보니까 깜빡 자기가 부를 노래 지금.
4: 제가 대신 얘기해줘.
2: 제정신 아닙니다, 저한테.
3: 아, 여러분들 참 실버들 힘든 시간에 안 하니까 여러분들 양해 바랍니다. 류인숙 씨 무대입니다. 이미자 씨 원곡의 기러기 아빠. 박수.

0: 갑시다. 마지막 노래로.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이룡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자, 문자 소개해 주시고.
4: 아, 전진TV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류인숙 가수님, 이미자 선생님 기러기 아빠 역시 5승 가수이십니다.
1: 예. 감사합니다.
3: 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자, 근데 시간이 53분 20초라 남산 씨 노래를 이제 들어야 되는데. 네. 아까 안 들어도 된다고 그랬죠?
4: 아, 예, 예.
3: 대를 위해서 나는 희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 아, 그렇죠.
3: 역시 의리남이야.
4: 예. 아, 그렇죠.
3: 자, 세 분 마지막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한산 씨부터.
5: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3: 반갑기념 이제 끝나는데 반가워요. 여보세요.
5: 이게 세 번째 네, 이렇게 출연을 네. 하게 됐는데 그래도 여기 최일구의 허리케인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 알아봐 주시고 또 이렇게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출연 네. 요청도 지금 많이 오고
3: 정말이에요?
5: 예, 예, 진짜.
3: 빈말이 아니시고?
5: 예, 예, 진짜로.
3: 고맙습니다. 예,
5: 그래서 예, 요즘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3: 아, 이분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 네. 이렇게 남산 시청으로 막 자기 스페셜 게스트고 뭐 자기 자랑만 하지 말고 미리 겸손하셔야 되는데. 자, 자. 신한산 씨 됐고 그러면 이제 류인숙 씨도?
6: 네, 저도 여기 출연한 덕분에 앞으로 아마제 방송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다만 곧 제가 그 큰 방송에 한번 출연할 계획이 있어요.
3: KBS 그래서
6: 네 가요 무대.
3: 가요 무대. 네,
6: 네, 여기 나오면 우리 최일구 MC님께서 네. 네 실버도 여기 나오면 모두가 다 뜬다고 하셔가지고 네, 네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은 방송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고맙고 자 이제 남자 씨도 마지막으로.
4: 아 역시 힘든 싱어의 실버들로 출연해서
3: 짧게까지
4: 들어오면 탈락하는데
3: 남자한 씨가 본인 노래는 안 나가도 된다고 그래서 파블로 PD가 최일구의 인생 모이니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고 세 분 다 고생하셨습니다.
6: 감사합니다.
3: 자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7: 내가 최고다.
3: 오케이.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자,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3: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4: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3: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3: TBS 교통정보
4: 3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도심 사직로 광화문에서 정부 서울청사 쪽으로 고궁박물관 남측 하위 2개 차로가 집회 때문에 통제되고 있고요. 무교로 시청 앞 광장에서 시청후문 쪽으로는 집회 무대 설치로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도심 곳곳이 집회와 행진으로 통제되고 있는 만큼 도심 이동하실 분들은 대중교통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 부근 1, 2차로에서는 버스 추돌사고 처리가 1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뒤로 달래넥 고개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입장에서 천안 호두휴게소까지와 옥산휴게소 부근, 더 가서는 남청주에서 주간휴게소까지와 대전에서 비룡분기점까지 밀립니다. 중부고속도로 대전 쪽으로는 호법분기점에서 남이천까지와 진천터널 부근, 오창분기점부터는 서청주까지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1: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0: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1: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0: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1: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아냐?
0: 자전거 낙상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등과 후미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1: 무슨?
0: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5: TBS 교통정보
6: 4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적 쪽으로 지하도로 안에 있었던 사고 처리 이제 막 끝났습니다. 아직은 지하도로 진입할 때 속도가 떨어지고요. 강남북로 일산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청담대교부터 정체인데요. 현재 서울 도심 외에도 도산대로 도산공원 사거리에서 학동사거리 양방면이 강남 페스티벌 행사로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도산대로 45길도 전면 통제 중이고요. 청담사거리에서 학동사거리 진행 방향과 한국 마사회에서 청담사거리 진행 방향도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태원로 이태원 입구 교차로에서 이태원역 구간도 K-웨이브 댄스 페스티벌 행사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는 만큼 참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5도, 습도는 44%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his is the beginning.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0: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2: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3: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4: TBS 교통정보.
5: 5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행사와 집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초역 8번 출구와 파위 3개 차로가 집회로 통제 중인데요. 잠시 후 오후 6시 10분에는 이곳을 출발해서 교대역과 강남역을 지나 CGV 강남에 도착하는 행진이 예정돼 있습니다. 행진 진행 상황에 따라 2개 차로가 부근 통제되고요. 사직로 광화문에서 정부 서울청사 쪽으로 고궁박물관 남측 하위 2개 차로도 집회 무대 설치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도남문로 창덕궁에서 웨스커피 구간은 행사 때문에 양방면 전면 통제 중이고요. 장안로 우리은행 장안지점 앞에서 장안동 사거리 구간 양방면도 동대문 페스티벌 행사로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참고 운행하시기 바라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원효대교 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배우 박서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0: TBS 캠페인
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0: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2: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3: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2: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3: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월드컵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발생해서 뒤로 가양대교부터 정체고요.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홍제문 터널 한 3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뒤로 홍제램프부터 밀립니다. 신촌에서는 연세로 행사가 잠시 후 7시 시작되는데요. 이 때문에 연세로 신촌 전철역에서 연세대학 굴다리 구간 전면 통제 중이고 이태원로 이태원 입구 교차로에서 이태원역 구간도 K-웨이브 페스티벌 행사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산대로 학동 사거리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구간도 강남 페스티벌 행사로 양방면 통제 중이고요. 도산대로 한국마사회에서 청담 사거리 진행방향 전차로와 청담 사거리에서 학동 사거리 진행방향 전차로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도입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0: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0: TBS 캠페인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 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공회전하지 않기,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사는 우리나라야.
2: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1: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2: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3: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행.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0: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4: TBS 교통정보
5: 오후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해대교 1차로에서는 사고가 발생해서 뒤로 송악부터 정체했고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파주 쪽으로 법원나들목 진출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중부내륙간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감곡나들목 부근 1차로와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이곳을

앞두고 4km 구간 정체고요.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전 쪽으로 유성나들목 부근 갓길에서는 화물차 화재 사고 처리 작업이 50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도심과 강남 그리고 신촌에서는 각종 행사와 집회가 계속되고 있고요. 은행나무로 대우당 약국에서 시흥동 5동 주민센터 구간은 내일 열릴 금천 시흥 행국문화재 행사로 오후 7시부터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공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공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자,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2: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1: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2: 아휴,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1: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2: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아냐?
1: 자전거 낙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등과 후미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2: 무슨?
1: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게

듣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0: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어저께 이어서 오늘도 일부 순서에는 그 10월 2일, 3일, 4일 펼쳐지는 부산 록 페스티벌 그 출연진으로 노래를 한번 선곡해보겠습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뮤즈 히스테리아 들으셨습니다. 8411번님 신청곡으로 열었습니다. 어저께도 말씀은 드리긴 했는데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10월 2일, 3일, 4일 3일 동안 부산에서 락 페스티벌이 열리고 저도 거기를 갈 예정입니다. 락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포크 가수들도 참 많이 나오고요. 이번에 그 라인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그 여행 삼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가서 저 만나면 아는 척 해주시고요.

잔나비,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이어서 터치드, 얼라이브. 두 곡 들으셨습니다. 잔나비, 터치드가 10월 3일, 둘째 날이죠. 둘째 날 출연을 하고, 이날 헤드라이너는 메가데스네요. 저도 이 메가데스가 참 궁금하긴 하는데, 과연 지금도 이제 연세들이 좀 있으실 텐데 그 파워와 그 스피드가 나올지 그거를 좀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메가데스 노래 즐기고 싶기도 합니다.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여러분들도 많은 사연 보내주세요. 신청곡과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어떤 선물이냐면 피부재건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 건강한 식품 제조회사 동성식품에서 담흑 흑염소 프리미엄 진액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브로큰 발렌타인, 알루미늄, 이어서 세이 수미, 어떤 꿈 두 곡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아까 잔나비 터치드 쭉 지금 두 팀까지 10월 3일 둘째 날 라인업에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한 곡 더 듣죠? 그날 헤드라이너죠. 메가데스입니다. 심포니 오브 디스럭션.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오랜만에 고민 나눔이 왔습니다. 1026번님이네요. 회사에서 나보다 어린 상사가 생겼습니다. 저보다 10살 어린 후배가 이번에 제 상사가 됐습니다. 업무적으로는 인정하려고 하는데 가끔 저를 가르치려는 듯한 말을 들으면 솔직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렇다고 나이를 앞세우면 제가 꼰대가 될 것 같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상하지 않게 직장 생활을 이어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보내셨네요.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회사잖아요. 나이가 무슨 상관일까요? 그 직급과 역할이 먼저겠지요. 그거 먼저 인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살 어린 상사가 생겼다는 사실보다 그분이 지금 업무상 회사에서 상사라는 점은 분명히 받아들이셔야 되지요. 물론 자존심이 상하는 것까지 뭐 그것까지 참을 필요는 없어요. 혹시 그 10살 어린 상사가 좀 지나치거나 좀 뭐라 그럴까요?

하지만 나이를 기준으로 관계를 바라보면 서로 불편해집니다. 반대로 업무에서는 업무로만 판단을 하면 생각보다 마음이 편해질 수 있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존심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 이건 상대를 이기려는 게 아니라 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권순우의 소소한 생각이었습니다.

잼 양키스 하이 너프 들으셨습니다. 오늘 1026번님 고민 나눔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해는 돼요. 상사인데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조금 불편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어린 상사의 인간성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그 상사도 사실 불편해요. 자기 아래, 그러니까 직급상 아래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그분도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나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직급, 그다음에 그 일, 업무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소나무님 안녕하세요. 소나무입니다. 제 사연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른 끝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네. 후렴부 잘 따라 불렀어요. 스누디 감사합니다. 스누디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우리들이 이런 마음, 내 사연, 이런 것들 나가고 신청한 곡 나가고 이거 엄청 행복한 일이거든요. 오늘도 행복한 밤 만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 소나무 드림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맞아요. 노래 너무 좋아서 신청했는데 제가 끝으로 붙여서 한번 잘린 적이 있었죠. 거기에 서운한 마음을 길게 쓰셨는데 맞다, 그분이 소나무님이셨고 제가 기억에 남는 이유가 이분은 꼭 끝에다가 소나무 드림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좀 몸둘바 모르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고마워요. 5584번님 지금이 꽃 구경 시즌이네요. 하지만 경비가 많이 들어서 포기. 꽃 구경하는데 경비가 왜 많이 들을까요? 주변에서 꽃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굳이 이렇게 꼭 돈 들여서 멀리 가서 일부러 그런 것보단 주변의 아름다운 것들을 좀 찾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8428번님 제법 쌀쌀한 새벽입니다. 오늘은 가을옷 꺼내고 두툼한 니트도 장만하는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맞아요. 그 새벽에는 좀 쌀쌀하죠. 근데 낮에는 또 너무 더워요. 네,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고마워요.

Nirvana, The Man Who Sold the World. MTV 언플러그드 라이브로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Extreme, Modern World. 이 노래도 라이브로 들었죠. 두 개를 묘하게 붙였더니 마치 한 공연장에서 교차로 출연한 듯한 그런 착각이 있네요. 이 익스트림 노래는 6248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선곡이 좀 긴 노래예요. 도월스의 라이마 파이어. 4874번님이 신청을 해주셨죠. 며칠 전 권순우 밴드 소개 듣다가 저도 도월스 노래를 찾아봤습니다. 뭐 이러면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도월스 라이마 파이어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

0: TBS 캠페인
1: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 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 물질까지

0: 때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공회전하지 않기,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사는 우리나라야.
2: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1: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2: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3: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행.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4: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야,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나 감기 걸렸나 봐.
1: 아이고,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를 향해 머뭇거리던 시선이 마지막 남은 사람처럼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1: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0: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1: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0: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1: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0: 자전거 낙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등과 후미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1: 무슨...
0: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0: 몰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1: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2: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1: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TBS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사는 우리나라야.
3: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2: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3: 싫어. 무서워. 자기도 그만 내려와.
4: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5: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1: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야,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1: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7: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예춘이야,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1: 아이고 도련님도, 도련님은 날 가벼워.

0: 없지만 나는 도련님이오고 어찌여보요.
1: 얘야, 그저 대양 발만 네 어깨 위에다가 얹고 징검하고 걸어다니면 그 속에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느니라.

0: TBS 캠페인.
1: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2: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1: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2: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1: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2: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1: 자전거 낙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등과 후미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2: 무슨?
1: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0: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현재 서울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불씨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고요. 한편 오늘은 일요일이지만 내일까지 연휴입니다. 서울 시내 도로 곳곳에서는 행사로 통제되는 곳이 많은데요. 먼저 도산대로 학동사거리에서 도산공원까지 양방면 전 구간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내일 오전 5시까지 계속되겠고요. 또 이태원로 이태원역에서 녹산 평역 방면으로 가는데 약 480m 구간이 내일 오전 6시까지 계속해서 통제됩니다. 또 여의도 일대에서는 마라톤 대회가 진행되면서 오늘 오전 5시부터 여의대로를 비롯한 일부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는 점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8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6: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4: 배우 박서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7: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3: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2: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동부권과 서남권, 서부권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오후 사이 경상권 동해안을 시작으로 저녁부터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연휴라 오늘 고속도로에는 주로 서울 쪽으로 긴 정체가 이어질 걸로 예상되고요. 또 오늘 오전 5시부터는 서울시내 여의도 일대에서 마라톤이 진행되면서 여의대로 여의도 공원 앞에서 여의도 구간에 비롯해서 국회대로 서강로, 여의공원로 등 일부 도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강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방면으로 가는 편도 전차로가 통제되고 있다는 점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9도, 습도는 67%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7: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9: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말...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8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동부권과 서남권, 서부권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불씨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서울 시내 도로는 행사로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로 대우당약국에서 시흥 5동 주민센터 구간 양방면이 어제 오후 7시부터 전면 통제되고 있는데 이 통제는 내일 새벽 4시까지 계속되겠습니다. 그 밖에 도로들은 대체로 흐름이 좋은 편인데요. 한강 다리 중에 서강대교 북단 에서 남단 쪽으로 가는 길 마라톤 대회로 인해서 그 방면 전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통제가 해제될 걸로 보이지만 그 영향으로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 길 월드컵 대교부터 서강대교 부근까지 밀립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4도, 습도는 60%입니다. TBS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